0: 시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가 전 거래일 대비 6% 넘게 오르면서 지금 한 주당 28만 5천 원대로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무려 전 거래일 대비 9% 넘게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84만 6천 원을 찍었습니다.
1: 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소리 한번 지르고 갈게요. 소리 질러!
0: 아, 축하드립니다. 아,
1: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0: 네.
1: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투자하신 분들은, 뭐, 웃음꽃이겠죠?
0: 네, 웃음꽃이 피어나셨죠. 네. 저도 몇몇 분들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굉장히 좋아지셨더라고요.
1: 하이닉스 있구나.
0: 네네네. 아, 그런데 이게 좀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1월부터 3월이죠. 이제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8명은 수익을 봤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수익을 준 종목도 삼성전자인데 동시에 손실을 가장 많이 낸 종목도 삼성전자입니다.
1: 네. 막 불장에 들어가셔가지고.
0: 네, 맞습니다.
1: 막 금방금방 나오시고 이러면서 또.
0: 맞습니다.
1: 손해를 본 거죠.
0: 네. 근데 수익을 낸 분들의 평균이 848만 원을 벌었지만. 네. 손해를 본 분들은 496만 원 정도를 이루셨대요. 근데 이게 언제 사고 팔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좀 갈렸다고 볼 수 있어요.
1: 네. 뭐 언제나 주식시장은 그런 거지만 요즘처럼 또 이렇게 정말 막 불장에 막 뭐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고 막 이럴 때는 더더욱 이런 좀 갈림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죠.
0: 맞습니다.
1: 시장은 정말 그래도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 안에서는 긴장감이 좀 여전하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성과급 때문인데요. 네.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업인데 노사 관계는 지금 다운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랑 내일 삼성전자 노조와 회사가 사후 조정 절차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정부의 중재로 사실상 마지막으로 대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정부가 이 기회를 만들었고요. 네. 오는 21일에 총파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담판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성과급에 대한 의견 차가 굉장히 커서 사실은 좀 난항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1: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다른 건가요?
0: 일단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50%라는 상한 제도가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얼마만큼이든 간에
0: 맞습니다.
1: 개인의 그 연봉에서 50%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급받는 게. 그렇죠. 네.
0: 예를 들면 뭐 1억인 분은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으로는 성과급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1: 그런데 그렇죠.
0: 이제 노조에서는 그 상한 제도를 폐지해달라. 그게 이제 요구사항이고 그거를 이제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제도화해서 못 박아달라. 이거를 명문화해달라.
1: 아예 폐지해달라.
0: 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반면 회사는 영업이익의 15%가 아니라 10%를 성과급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 그리고 업계 1위 성과를 내면 특별 보상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은 반도체는 워낙에 업황의 기복이 심하니까 보상 체계를 아예 공식적으로 박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1: 네. 맞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좀 힘들었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적자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또 부서 간이나 지역 간의 갈등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0: 네. 지금 노조 안에서도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성과급 논의가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만 돌아가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만드는 부문 직원들도 우리도 기여를 했는데 왜 성과급 논의에서 우리는 소외가 되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1: 네.
0: 또 심지어 반도체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부문과 좋지 않은 부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던 부문은 메모리 사업부였고 적자가 난 부문은 시스템 파운드리 부문이었는데 이 노조는 이 부문 간에 여러 적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고르게 보상해달라라는 게 노조의 요구사항이고 회사는 차이가 필요하다. 라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1: 그렇군요. 네. 만약에 파업이 진짜 현실화되면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하겠죠?
0: 이게 노조가 계획한 대로 만약에 18일 동안 총파업을 하게 되면 하루 멈췄을 때만 차질액이 1조 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1: 하루에요?
0: 네. 근데 이제 18일 동안 이게 총파업이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에서 40조 원이 증발을 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AI 반도체 주도권을 갖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잃는 비용이 너무나 크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지켜서 물건을 대는 게 생명인데 이렇게 좀 신뢰를 잃게 되면 또는 회사가 불안해 보이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네.
1: 그러면 이 해외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줍니다.
1: 주식을 줘요?
0: 네. 지금 해외 빅테크,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곳은요. 네.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 규모가 커지니까 그 주식을 줘서 직원과 회사가 한 배를 타게 만들어요.
1: 진짜 한 배 제대로 타겠네요.
0: 그래서 또 이제 단순히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떼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교하게 따져서 개인별로 차이를 둬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1: 뭐 연봉의 몇 퍼센트 이런 것보다
0: 그런
1: 이제
0: 게 아니고.
1: 아니고.
0: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회사와 노조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이사 중심의 위원회 또는 주주총회 검증을 거쳐서 이사회가 최종 결정한다는 게 해외 빅테크들의 성과급 결정 과정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의 노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이 똑같이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면 다 그렇구나 하고 말 텐데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르고 해외의 비슷한 기업들에서도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나 보다라는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0: 네. 그런데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주긴 주는데 거기는 주 7일제 근무라고 합니다.
1: 주 7일이요? 왜죠? 왜 그러는 거예요?
0: 굉장히 혹독한 근무 환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가 그 영업이익의 10%를 주는 바람에 노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도 있겠는데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내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또 있겠죠.
1: 그렇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연금이 뭐지? 아니라 그 급여와 상관없이 그냥 주니까 비교가 많이 되기는 하겠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0: 네.
1: 저희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0: 네.
1: 예. 아유, 월급이나 받았으면 좋겠네.
0: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1: 예, 그렇죠. 다른 세계 이야기인 것 같고. 뭐, 눈물이 좀 또르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네요.
1: 넘어가죠. 근데 오늘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다면서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돈 되는 정보요.
0: 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 오늘 18일 월요일부터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1차 때 못 받으셨거나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번 대상이에요.
1: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죠?
0: 지원 금액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일반 국민 기준으로 수도권에 10만 원이고요. 비수도권에 15만 원.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으시는데 우대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대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톡 뭐 토스 앱 에서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을 해두시면은 신청 이틀 전에 미리 알림 톡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정부 민원 안내 110으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1: 110?
0: 그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 오늘도 아주 알찬 소식들 전해주셨습니다. 네. 금산 때 고생하셨고요.
0: 네.
1: 오늘의 이유 있는 선곡 궁금합니다.
0: 오늘은요. 어쨌든 10명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8명은 그래도 이득을 보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김태우의 하이하이 그리고 계속 또 상승했으면 해서
1: 여러분의 주식이 온통 그냥 붉은색으로 빛나길 바라면서 김태우의 하이하이 띄워드리죠. 노래 듣고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볼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앞에 들으셨죠? 그 우리 코스피 얘기 나눴는데 이 코스피의 이 막 어마어마한 상승 두 분의 일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1: 영향이
2: 네,
1: 있죠.
2: 영향 네, 아무래도 있죠.
0: 어떤 면이 있나요?
2: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이 뭐 투자 상품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이 이제 는다라고 해야 되나? 뭐 변액이라든가 뭐 연금, 뭐 펀드 이런 부분 문의가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0: 주식과 관련이 있는 펀드들을 다시 들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2: 그렇죠.
0: 거죠.
2: 네.
0: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다들 좋아하시나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2: 네. 뭐 고객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저는 씁쓸합니다.
0: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가지고 왜요? 왜 씁쓸하세요?
2: 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네.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0: 네. 네. 거기도 요즘 괜찮지 않나요?
2: 괜찮은데 많이 나죠 차이가. 한국 장에 비해서는.
0: 그 피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저는 자꾸 피해 가더라고요. 네.
0: 동지요. 네. 나의 동지요. 왜 나만 안 돼? 막 이런 거죠 지금. 왜 나만 사면 떨어지나? 어떠세요 조민정 팀장님도 뭐 개인 생활에 영향이 좀 있으신가요?
1: 네, 뭐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TF 꾸준하게 그냥 사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개인 주식도 뭐 있지만 그냥 매달

0: 매달 꾸준히 샀던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꾸준히, 꾸준함이 답이다.
1: 알짜배기시잖아요.
2: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빵! 한게 아니라 매달 매달 넣으신 분들이 원래 더 알짜배기
2: 오늘 처음
1: 아니에요?
2: 알았습니다.
1: 네. 밥 사세요. 아, 참.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출동지는 충북 청주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 주객존도 되어선 안 된다입니다.
1: 안 된다.
2: 안 된다.
1: 안 된다.
2: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소득 감소로 월 보험료만 120만 원을 내던 한 가장의 사연을 통해서 이 보험을 무조건 유지하는 게 답인지, 또 어떤 보험은 정리하고 어떤 보장은 남겨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과 쌍둥이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일주일에 치킨 배달을 두번 이상은 꼭 시켜 먹을 정도로 치킨 마니아였던 저는 몇년전 조기 퇴직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치킨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쏟아부으려는 저를 온 가족이 말렸었죠.
3: 아니, 여보, 당신 살면서 장사는커녕 알바 한 번을 안 해봤잖아. 그런 사람이 덜컥 퇴직금을 다 털어서 치킨집이라니. 정말 괜찮을까? 차라리 어디 가서 알바라도 먼저 한번 시작해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2: 아이고, 당신은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시작할까봐? 나도 다 계산이 서 있어, 이 사람아. 내가 친구들만 한 번씩 와서 팔아줘도 적자는 안날 테니까 걱정 말라고. 나만 믿어. 나 최정현이야.
1: 하지만 경험 없는 용기는 독이라고 했던가요?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빚만 잔뜩 남긴 채 장사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여유 있을 때 가입해둔 우리 다섯 식구 보험료가 무려 월 120만 원이나 되는데요. 당장 이번 달 애들 학원비도 밀려있는 상황인데 통장에서 보험료 나갈 날짜만 다가오면 가슴이 턱 하고 막힙니다. 주변에선 보험약관 대출이라도 받으라는데 이미 빚이 산더미인데 또 빚을 지자니 무섭고, 그렇다고 다 해지하자니 손해가 너무 커서 쉬운 일이 아니네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머니특별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업 실패로 퇴직금이 날아갔고 현재 밤낮없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보험료 지출이 120만 원이나 되면 정말 이거 너무 부담이죠. 충북 청주였어요. 출동 다녀오셨습니까?
2: 네. 제가 바로 사연자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1: 네.
2: 사실 사연 듣자마자 전화로 먼저 응급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1: 오, 어떡해요?
2: 일단 그 자동이체부터 해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그냥요?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를 해지해요.
0: 네, 자동이체를 해지를 함과 동시에 이제 당장 빠져나가는, 다음 주에 돈이 빠져나가는
1: 예.
0: 그 상황들을 막는 거고요.
1: 아.
0: 나가고 나면 또 생계가 또
1: 네.
0: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체를 막아서 숨구멍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유예기간을 갖는 동안에, 그 유예기간 동안에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1: 아,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그냥 당장 보험료를 안 내도 괜찮아? 뭔가 페널티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거고, 또 유예 기간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0: 네, 일단 유예 기간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험료를 안 냈어요. 제때 못 냈어요. 그러면은 바로 보장이 멈추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기다려주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을 이제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은 그달에, 지금 이제
1: 네.
0: 5월이잖아요. 5월에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6월까지 기다려줍니다.
1: 한 달.
0: 6월까지. 그래서 5월 달도 안 내고 6월 달도 안 내면 그때서야 보장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뭐 밀린 보험료를 두 달치를 또다 내면은 전혀 문제 없이 또 보장을 이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은 그제서야 실효가 되는 겁니다. 보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장을 멈춘 상태가 되는 거죠. 실효가 되면.
1: 그렇군요. 이거 사연자님처럼 진짜 당장 보험료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꿀팁이 되겠고요. 우선 자동이체를 해지해서 보험료가 당장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놓은 다음에 내 보험 점검하기. 그러니까 선 자동이체 해지 후에 보험 점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사연에서 보험약관 대출을 주변에서 좀 추천한다 하셨는데 이거 어때요? 추천할 만한가요?
2: 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약관 대출은 때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는 있는데요.
1: 네.
2: 사연자님의 상황에서는 일단 유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내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는 건데 대출을 받아도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그대로니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약관 대출이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빚을 갚으려고 빚을 더 얻는 꼴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보험약관 대출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보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이제 사연 주신 청취자님 가족의 보험을 어떻게 개선해 주셨는지 살펴볼까요?
0: 네. 우선 사연자님은 오래전에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었는데요.
1: 네.
0: 보험료가 30만 원에 달하다 보니까 큰 부담인 상황이었습니다.
1: 아이고, 컸네요. 이렇게 부담인 종신보험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0: 일단 종신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죽으면 나올 돈보다 현재 가족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더 필요한 상태였고요. 또 당장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큼 또 빚을 일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정리함으로 인해서 해지한 급금이 3천만 원을 받아서 일부 대출을 상환했고요.
1: 오.
0: 당연히 그만큼 월 이자도 줄어들었습니다.
1: 약간 진짜 한숨 났다. 약간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 해지로 월 납입 보험료도 줄이고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도 완전히 새로 짰는데요.
1: 네.
2: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 월 보험료 120만 원 중에 해지한 종신보험 30만 원을 제외하면 5인 가족 보장성 보험이 월 90만 원이었습니다.
1: 네.
0: 네, 사연자님 보험은 1세대 실손 종합보험 그리고 자녀 3부는 2세대 실손 종합보험이었거든요. 이외에도 갱신형 암보험 그리고 다양한 보험들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보장의 범위가 좁은 데다가 고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의료 트렌드에는 조금 맞지 않는 보험들이었습니다.
1: 신선한 단어 나왔습니다. 의료 트렌드. 의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 의료 트렌드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1: 네.
2: 예전에는 의료기술 자체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입원하고 수술하는 치료가 중심이었는데요.
1: 네.
2: 그래서 과거 보험들은 이 입원비나 수술비 위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암도 표적항암 치료, 뭐 중입자 방사선 치료, 면역항암 치료 이런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고액 비급여 치료가 늘었고요. 뇌나 심장 질환도 시술이나 조기 치료 중심으로 바뀌면서
1: 예.
2: 입원 기간은 짧아졌지만 실제 치료비 부담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가입한 보험들이라 실제로 내는 돈 대비 혜택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1: 네.
2: 월 보험료를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새롭게 준비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솔루션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볼까요?
0: 네. 일단은 부부는 1세대 종합실손, 자녀분은 2세대 종합실손, 이 5인 가족이 최근에 이제 보험료가 이 실비가 많이 상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고요. 그리고 다른 특약들의 경우는 갱신형이 다수였기 때문에 5명의 종합보험을 해지할 경우에 종신보험처럼 일부 해지한 급금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를 결정했습니다.
2: 거기에 가족 모두 4세대의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하니까 월 보험료가 부부는 각각 3만 원대,
1: 네.
2: 자녀분들은 1만 원대로 보험료가 줄었고요.
1: 네.
2: 해지 환급금은 총 3천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1: 많이 또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빚 갚는데 썼을까 싶은데요.
2: 맞습니다. 사실 치킨집을 운영하시면서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해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여러 번 하셨는데
1: 네.
2: 쉽게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보험마저 해지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무서운 마음도 들기도 했고 또 해지 후에 후회하게 될까 봐 겁도 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4: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섯 식구의 실손 종합보험 해지 후에 생긴 해지 환급금 이거 부채 상환했을까요?
0: 아니요.
5: 아, 예? 왜요? 왜요? 왜요? 네. 저는 당연히 했겠지 하고 아까 여쭤본 건데.
0: 네, 일단은 아이들의 교육비도 꽤 나오고요. 그리고 네. 또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될 여지가 얼마든지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예비비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혹시라도 월 소득에 문제가 생기면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예비비로 준비하기로 했고요. 네. 하루만 맡기더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CMA 계좌를 개설해 해서 네. 입금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들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예비비가 마련되면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5: 네. 아이 참 저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한 게 아까 빚 갚는 데 써야죠 해가지고 쓰셨다길래 그럼 이것도 빚 갚아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든든하게 통장에 현금을 쌓아두셨다라고 주셨고요. 그러면 실손은 가족 모두 4세대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건강보험은 새로 보완을 한 건가요?
2: 맞습니다. 사연자님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서 유병자형 종합보험 16만 원 그리고 아내분은 건강 조건이 좋으셔서 가성비 높은 일반 종합보험 11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동일하게 보장은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각 2천만 원 거기에 치료비가 걱정 없도록 반복돼서 나오는 고액 치료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늘어난 실손 자기부담금 방어를 위해서 상해 질병 수술비까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5: 아, 네. 진단비와 치료비까지 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녀보험이 남아있거든요. 아까 세 자녀 모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보험이 있었나요?
0: 네. 사연자님 부부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기존에는 아주 과한 보장이었습니다. 네, 실손보험을 전환을 해서 잘 유지를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성비로 집중해가지고 진단비보다는 치료비 위주로 보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2: 또 쌍둥이 그 두 아들은 네.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상해 진단비와 수술비를 강화를 하고 가족력을 고려해서 암 치료비를 보완을 해서 각 3만 원대로 맞췄고요.
5: 네.
2: 대학생인 큰딸은 실손의 암뇌 심장 진단비와 치료비 위주로 실속 있게 5만 원대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5: 아주 정말 저도 좋아하는 건데요.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하셨네요.
0: 네, 여기에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연자님 부부의 경우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준비를 했고요.
5: 네.
0: 그리고 자녀분들은 3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5: 납입 기간이 다르네요.
0: 네. 사연자님 부부는 끝까지 본인들이 내야 할 보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서 20년 납으로 준비를 했지만 자녀분들은 30년 납으로 이제 한 이유가
5: 네.
0: 20년 납과 30년 납의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해 봤더니 그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드님의 경우는 성인이 되면은 상해 보장을 좀 줄여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다칠 일이 많지만 좀 커서는 줄여서 가져가실 그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납 보험료를 좀 낮추었습니다.
2: 따님의 경우는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5: 네.
2: 졸업 후에 취직을 하면 직접 보험료를 또 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죠 유지할 수 있게 월납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고 또 의견도 내시더라고요.
5: 이거 쉽지 않은데요. 되게 철이 빨리 들었나 봐요. 정말 현명하고.
2: 그렇죠. 나이가 어린데 네. 생각보다 너무 야무지더라고요. 또 2차 상담 때는 부모님이랑 함께 또 나왔는데요.
5: 네.
2: 자기가 졸업하면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멋진 따님이었습니다.
5: 감동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척척 맞는 5인 가족 최종적으로 월 보험료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살펴볼까요?
0: 네. 당초 120만 원이었던 가족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 50만 원으로 줄었고요.
5: 다섯 명인데요.
0: 여기에 해지 환급금이 6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5: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야, 매월 나가는 돈이 70만 원이 줄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6천만 원을 해지 환급금으로 수령을 하셨어요. 정말 너무 좋다. 혹시 지금 보험료가 버겁다 느껴지시는 분들 있다면 무조건 유지하기보다 이렇게 꼭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원유피탈시 소비자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볼게요. 878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종종 운전하면서 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 중복 보장을 정리하라는 말에 시간을 내서 가족보험 증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4명 모두에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보상해주는 좋은 특약이라고는 들었는데 굳이 온 가족이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이거 한 명만 있어도 가족 모두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으로 내는 보험료가 아까운데 정리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칭찬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중복된 보장이 없나 시간을 내서 다 살펴보신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일단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4인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정리해도 되나요?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담보는 다다익선일 수도 있고 중복 지출일 수도 있는데요.
0: 네.
1: 그전에 이 특약이 숨겨진 성질을 아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답게 한 명만 가입해도 등본상 거주하는 가족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건 맞는데요.
0: 네.
1: 하지만 두 명 이상 유지했을 때 얻는 아주 큰 보너스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0: 오, 보너스요. 아유, 솔깃합니다. 뭐 어떤 큰 보너스인 건가요?
2: 네, 바로 자기 부담금이라는 건데요.
0: 네.
2: 보통 남의 물건을 파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물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20만 원 정도인데요. 근데 가족들 중에 두 명 이상이 뭐 가지고 있다, 세 명 이상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비례 보상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해야 되는 금액에 따라.
0: 그럴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2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내야 하는데 가족 중에 두 명 이상이 가입돼 있다면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2: 네, 맞습니다.
0: 예.
2: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실수로 남의 집 TV를 부서뜨렸어요. 깨뜨렸어요. 그래서
0: 네.
2: 1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한 명만 가입되어 있다면은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가족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 자기 부담금이 없다라는 거는 또 큰 힘이 되죠, 그때는. 그러면 4명 다 유지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1: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0: 네.
1: 자세한 이유는 퀴즈 하나 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빠밤,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0: 오늘 선발이 좀 안 맞죠? 미안해요. 왜일까? 아까도 사실은 제가 뭘 하나 했어야 됐는데 안 해가지고 우리 기술감독님이랑 둘이 서로 어쩌지? 약간 이런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방금도 그것도 모르냐 해서 약간 삐끗했어요. 한 번 더 갈게요. 준비되셨습니까? 한 번 더 갑니다. 그것도 모르냐? 그렇죠. 퀴즈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발이 맞게 되었습니다.
1: 네.
0: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1: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객관식인데요.
0: 객관식.
1: 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단독보험이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이 특약의 보험료는 대략 얼마일까요? 1번 3만 원,
0: 네.
1: 2번 13,000 원, 3번 3,000 원.
0: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2: 찍는 거죠. 찍기 신공.
0: 아, 전 항상 이렇게 퀴즈를 풀 때 절대 정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풀거든요. 이렇게. 단독 보험이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이 되는데 얼마일까? 정답 3번.
1: 잘 찍으셨네요.
0: 왜냐면요. 우리 실손보험도 요즘에 가격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요 하나의 특약이 그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았나요?
1: 네, 네. 네, 괜찮은 접근이었습니다. 이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0: 네.
1: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렴한 곳은 뭐 1,000원대 후반, 지금 현재 비싼 곳은 3,000원대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0: 네.
1: 근데 이분이 지금 언제 가입한지는 모르겠지만

0: 뭐 올해가 아니고 뭐 작년 그 이전이다라고 하면 1,000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만약 보험료가 비싸거나 갱신폭이 크다면 효율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밖에서 제가 퀴즈를 딱 마치니까 그 최정현 팀장님 표정이 많이 떨떠름했다고 맞나요?
0: 아니 크게 땡하고 싶었는데요.
1: 맞았네, 맞았네. 아 조금만 웃어달라고
0: 맞출 줄 몰랐습니다.
1: 예, 네. 아, 저 제가 지난주에 다 틀렸거든요. 아하, 마지막, 예, 네, 마지막 날 빼고 다 틀렸거든요.
0: 아, 정말요?
1: 마지막 날 또 정답 같은
0: 제
1: 걸
0: 문제를
1: 정신 차린 거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문제 풀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3,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거는 무조건 그럼 가입을 해야겠네요.
2: 뭐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하나씩 꼭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특약이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칠지 모르잖아요.
1: 네. 네.
2: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나오는 일상생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0: 지출은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잘 따져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네, 그 문제 주셨을 때 우리 네. 5922번님도 같이 문제 풀어 주셨네요. 아. 3번 3,000원이라고 예, 네. 정답 맞으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드릴 건 없습니다. 자, 따져볼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고민하시는 8787번님을 위해서 한 줄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2: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자기 부담감을 없애는 용도로 유지를 하시되 너무 비싸다면 그 주력으로 보장받을 한두 명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갱신형으로 가입된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되겠네요. 좋습니다. 내 보험증권에 이런 숨은 꿀 특약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전문가분들이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고 꼼꼼한 보장 분석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456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작년에 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작년에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투병 중에 치매가 오셨고 요양병원에서 꽤 오래 계시다 보니 간병의 무게가 정말 크더라고요. 두 분 상 치르고 나서 저도 불안한 마음에 치매 간병보험과 간병인 보험을 둘 다 가입했는데요. 이제는 또 보험료가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걸 남기는 게 좋을까요? 같이 봐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0: 일단 요럴 때는 우선적으로 보험의 목적이 좀 명확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치매 간병보험은 치매라고 하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단비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간병인 보험의 경우는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지만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만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쓸 때만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성격이 좀 다릅니다.
2: 이 사연자님 부모님처럼 심장질환이나 암 등 다양한 질병으로 그 입원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보험성이 넓은 간병인 보험이 유리할 수 있고 오로지 장기적인 치매 투병이 가장 걱정이 되신다면 생활비를 계속 주는 치매 간병보험이 더 든든할 수도 있습니다.
1: 치매 투병이 걱정이 된다면 치매 간병보험을 선택하고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라는 거군요. 그래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선택 기준을 주신다면요?
0: 일단 저는 보험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보험료의 성격을 보면은 저희가 좀 전에 갱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계속 보장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갱신이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네. 그렇다라면은 저는 해지 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대 중반이시면은 은퇴 후에 소득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이런 갱신형으로 간병비나 내지는 이제 치매, 장기 간병 상태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저는 상세 보장 한도를 체크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2: 치매 간병보험이라면 경증 치매부터 보장이 잘 되는지 그리고 간병인 보험이라면 부모님이 계셨던 그 요양병원에서도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성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치매 간병보험과 간병비 보험을 가입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포인트 정리를 해보면 내가 가입한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구분하기, 경증 치매도 보장해 주는지 요양병원 입원 시에 충분히 보장이 되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보험의 전체적인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 보험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분들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28번님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2세대 실손보험 갖고 있는데요. 올해 유도 분만을 시도하다가 응급 제왕 절개를 받았습니다. 임신 출산은 실손 청구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응급 제왕 절개의 경우 보장이 된다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요. 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0: 안 됩니다.
1: 아, 안 돼요.
0: 네. 안 됩니다.
1: 그냥 안 돼요.
0: 실비는 지금 2세대 실비라고 하셨잖아요. 2세대 네. 실비의 경우는 일단 5코드거든요. 응급이든 아니든 출산 관련해가지고 5코드는 모두가 다 면책입니다. 질병 코드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세대가 이제 나와오고 있는데 이제 5세대

0: 때 경우는 임신 출산에 대해서 보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2세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응급 상황이든 아니든. 다만 수술비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의 경우 제왕절개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보장 뭐 그런 특약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수술비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실비에서는 안 됩니다.
1: 그런 거군요.
0: 네.
1: 뭐 제왕절개는 보장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나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했거든요.
0: 수술비입니다.
1: 수술비를 받았던 거.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그걸 못 풀어가지고 난 뭐지 계속 그랬는데요.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는 원포인트 콕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지금 보험료가 많이 버겁다면 꼭 유지가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1: 방법은 있다.
2: 네.
0: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네.
1: 또 하죠.
0: 이번에는
1: 뭐.
0: 제가 먼저 하겠어요. 아, 보험료에 부담이 있으실 때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도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숨쉴 구멍이 있다.
1: 그래 맞아요. 그냥 그 내 보험들을 묵혀두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때때마다 꺼내서 살펴보고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귀찮다 하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또 손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0: 사실 건강검진과 같은 거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열어보셔야 되는 거고 정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의료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1: 예, 막 10년, 20년 그냥 장로 안에 묵혀두시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끝곡은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띄워드리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차량 갓길 쪽으로 옮겨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달래 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남양주에서 강일 또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사이와 송파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분당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으로 성산대교 남단 에서 도로 진입 후 1km 정도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는 방금 정리가 됐는데 그 여파가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황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엔 복권 1등 당첨금만으론 집 사는 건 어림도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상상을 하며 당첨이 발표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재미로 일주일을 버틴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팝가수 밥 딜런의 외할머니가 어린 밥 딜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그런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린 늘 때를 기다리곤 하죠. 복권 당첨, 승진, 시험 합격, 그리고 더 좋은 집. 에이, 그때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나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길 자체가, 그리고 지금이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삼촌의 복성 오늘 첫 곡, 이수만의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 한 야구팀은 매 경기마다 8회 말이 끝나면 이 응원가를 꼭

0: 떼창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 읽을 씨약인 것 같아요. 윤한기 선배님의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 다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승패와 무관하게 부르면서 더 화제가 됐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아침부터 사소한 일들까지 일희일비하진 않으셨나요? 이야, 오늘 하루 무사히 출근했다. 내 자리에서 무사히 일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에휴, 나라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723님께서는요. 함춘의 폭성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비가 그치고 5월의 숲은 깊고 푸른 숨을 내쉬고 있네요. 청년의 맑은 영혼 같은 이 계절이 행복입니다 하셨어요. 멋진데요. 5월의 숲은 깊고 푸른 숨을 내쉬고 있다. 제가 오늘 산에 약간 올라갈 일이 있는데요. 한번 깊고 푸른 숨을 한번 느끼러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그런 팁을. 산을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산 아래 길이나 있는데 거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 형님. 행복한 5월의 아침 힐링동행 폭송 출석합니다. 어젯밤 아내와 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괜히 부러운데요, 3983님. 어디선가 기분 좋은 향기가 느껴져 주위를 돌아보니 하얀 아카시아 꽃이 향기를 뽐내고 있더라고요. 벚꽃, 입함나무꽃, 그 다음은 아카시아 꽃이 왔네요. 이제 밤 산책이 더 행복해지는 계절이 느껴집니다. 라고 부러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이야, 문자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카시아 이렇게 딱 따가지고 끝에 꽃을 쭉 빨아먹었는데, 이제는 벌한테 양보해야겠죠. 4636님께서는 된장찌개는 오래 끓일수록 맛이 깊어집니다. 후다닥 금세 끓여낸 것과 오래 뭉근히 끓인 것은 재료가 같아도 맛이 다릅니다. 때로는 시간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재료가 됩니다. 폭성도 그렇고요. 말씀 주시니까 제가 가끔 혼자 이렇게 뭘 끓여 먹는 것 중에 된장찌개를 좀 끓이거든요. 의도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1인분을 맛있게 끓이는 분이 계신데, 저는, 한솥 가득히 끓여야 맛이 나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그래서 오래 끓이게 됩니다, 된장찌개를. 제가 그린 거 맛있다는 이야기 하려고요. 같이 나누자고요? 곤란해요. 저에게만 맛있으니까요. 자, 오늘 3부는 함춘의 음감회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신곡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 피크님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고요.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쪽에서도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전 세계 33개국으로 수출하는 블랙박스 1티어 아이로드 블랙박스,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고마워요.
0: 기타 소리의 시작이 반갑는 곡이죠. 장은아,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병걸입니다. 미소.

삼춘호의 폭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은하, 최병걸의 음악으로 잠시 행복했습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안녕하세요. 함디 오라버니, 딸이 세 번째 학교에 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학생들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옷에 신경 쓰고 설레인다고 합니다. 제 소원이 딸 교수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이루어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문자 주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야, 우리 따님께서 학생들 만나는 날 기다리면서 옷에 신경 쓰신다고 하셨는데 설레기도 하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도 꼭그 전문 영역에 필요한 분이 계셨었어요. 이제 저희가 꼭 해당자를 모집하는데 좀 젊은 분에게 딱 그분이 해당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학교로 모셨는데, 그 어머님을 우연히 사석에서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 어머님의 눈, 잊을 수가 없어요. 뭐, 꼭 그분이 꼭 정말 너무 딱 적당하고 잘 어울리는 분이셔서 모셨는데, 특별한 혜택을 받으신 것 같은 그런 눈빛을 주시길래, 제가 한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옷을 멋지게 입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저는 트레이닝복으로 나왔는데. 트레이닝복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가는 길에 집에 들려서 다시 갈아입고 가야 될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말고. 축하드립니다. 일산 멋쟁이주님께서는 청년춘향님, 반가반가 출첵합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들랑달랑 하면서 기운이 오르고 있네요. 그나저나, 춘향님, 전기차 적응 완료하셨죠? 자. 요즘 제법 거칠게 가끔 운전한답니다. 처음 차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 전기 또 빨리 좀 급하게 달리면 어디 또 방전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은요 제법 거친 모드로 운전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4139님께서는 출첵합니다. 오늘 아침마당에 세시봉 오빠들 출연. 저도 들었어요. 창식 장희 오빠도 같이 출연했으면 했는데, 유유. 조영남, 윤영주, 김세현 세분 출연하셨다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선 궁금했던 게, 이 시간에 송창식 선배님이 출연을 하셨을까? 제가 그분 아침에 움직이는 것딱한번 봤습니다. 언제냐고요? 당신의 아이 결혼식 때. 좀 이른 시간이어서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야, 잠안 자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한테는 가끔 이런 소리 들려드려야 할것 같아요. 어떤 소리냐고요? 퀴즈 소리, 때랭 소리죠. 자, 여러분, 퀴즈 풀고 가시죠. 퀴즈. 이거 어렵네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미국 정부가 한걸 내가 어떻게 알지? 미국 정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수십 년간 축적한 대규모 기밀 자료를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194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각지와 우주 공간에서 수집된 자료가 포함됐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건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탐사 당시에 목격된 기록입니다. 달 근처에서 상당한 크기의 물체를 봤고 몇분 간격으로 섬광을 목격했다고 말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그런 얘기 있죠. 멀더와 스컬리 요원이 생각나는 건 그게일까? 그게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전문가의 눈이나 전파 탐지 따위로도 정체를 탐지할 수 없는 비행체 이것을 맞춰주십시오. 보기 드립니다. 1번 UFO. 이거 날아다니잖아. 날아다닌다고 이야기하죠. 2번 X파일. 이건 날아다니는 거 아니지 않나? 그냥 파일이잖아, 파일. 어렵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번으로요.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을 선택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PD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렵네, 어렵네. 엑스파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행체면은 UFO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주다니 아침에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정신 차려 그리고 박미입니다. 날 보러 와요.

0: 함순의 폭성함께 오고 있습니다. 김수철, 박미 두 분의 목소리로 멋진 음악 함께 했고요. 자, 여러분 함 퀴즈 풀고 가시죠. 이 코너에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네요. 정답은 UFO예요. 정답이 X파일 아니야? X파일? 멀더워스 클리먼 X파일이잖아. 약간 어렵겠네. 자, 정답 1번 UFO라고 합니다. 0225님께서는요, 정답 UFO. 아, 맞히셨네요. 아, 제 아내가 처음 인사드린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도 오고 산에는 모처럼 산불에서 해방이 된것 같네요. 불 조심. 이때 소화기 쫙 뿌려야 되는 거죠. 3564님께서는요, 정답 1번 UFO. 이들이 있어서 광속으로 우주 은하의 여행을 기대해 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질까. 그렇네요. 4636님께서는요, 정답 UFO입니다. 아, 톰 행크스 주연 영화 생각나요. 지구로부터 3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장난 우주선에 몸을 실은 채 사투를 벌이는 주인공이었던 영화 아폴로 13호. 그렇죠. 330만 킬로미터면 체감이 될까요? 5283님께서는 정답 1번 UFO요. AI 기능이 좋아지니 저 같은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유유유. 혹시 AI에게 물어보셨나요? 1987님께서는 1번 UFO입니다. 신기한 현상은 늘 존재하니까요. 급 차량 주차하곤 보내봅니다. 선물 주는 방송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퀴즈 답 보내시려고 급히 또 차량을 주차하셨군요. 그렇죠. 문자 하실 때는 차량 주차하셔야 합니다. 3983님께서는 함 퀴즈 정답 1번 미확인 부행 밀체 UFO입니다. 자, 예전에 멀더워 스컬리가 나오는 그 파일 드라마를 입을 뒤집어 쓰고 봤었는데 이제 그 비밀이 다 풀리는 건가요? 하셨고요. 제 차도 전기차인데 소화기 주시면 아주 유용하고 안전하게 든든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야, 재밌었어요, 그 드라마. 드문드문 보긴 했지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9831님께서는 정답 1번. 남편 따라 거래처에 부품 사러 나왔어요. 차가 밀려 혼잡할 때는 UFO처럼 차에서 날개가 나와 붕 날면 좋을 듯 한데요. 차에서 날개 나오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 UFO 아니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답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을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자, 비 내린 후라 맑고 깨끗한 날입니다. 저는 50대 후반, 섬유회사에서 제품검사원으로 일하며 매일 듣는데요. 나름 전문직이라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파이팅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신 1096님께 저희가 소화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6님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렵지? 왜 자꾸 엑스파일 같지? UFO 맞아요? 패닉이 답한다고 합니다. UFO.
1: 어느 날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때 만났을 때좀더 살갑게 맞아줄 걸. 이렇게 멋진 사람인 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되면 한번 저희 방송에 나와달라고 한번 부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미소와 함께 하트. 아, 그런데 하트를 보내주시면 저희한테는 물음표로 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음표가 뭐죠? 매조? 이게 뭔가? 그랬더니, 매조매조가 하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5224님께서는, 아유, 함으로 보내는 만능 교수님이시고, 제 딸은 초년생. 아이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옷 갈아입고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머네요. 오늘은 트레이닝복으로 그냥 가서 인사하는 것. 미안하다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2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인순이 거위의 꿈 듣고,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예보된 곳이 있습니다. 강풍에 파손되거나 날아갈 우려가 있는 간판, 현수막, 또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고 단단히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 유지해 주시고요. 돌풍과 빗길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또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도 주변부터 청담동 사이가 정체입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한데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천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밴드 앰브로시아의 목소리였던 데이비드 팩의 1985년 솔로곡입니다. I just can't let go 입니다. 이 곡은 한마디로 보컬 드림팀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컬 드림팀이 뭉친 노래예요. 데이비드 팩뿐만 아니라 제임스 잉그램 그리고 마이클 맥도날드라는 거물급 보컬리스트들이 코러스로 참여했거든요. 제가 이 곡 들을 때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기타 솔로, 화려한 기타 솔로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세 사람의 목소리가 겹겨 비싸여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죠. 하, 부러워요. 난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라는 가사, 이 가사 한 줄을 세 거장이 각기 다른 결로 노래를 합니다. 그 화음의 두께가 정말 엄청나고요. 악기들이 튀지 않고 묵묵히 보컬을 받쳐주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이미 목소리 자체가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악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80년대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교한 편곡은 지금 들어도 아, 이건 정말 교과서구나 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화요일 아침 우리는 벌써 수많은 보내줘야 할 일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노래 쓰지 말라고. 그 그리움이나 미련조차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하루 무언가를 해결하려 너무 애쓰기보단 이 완벽하게 짜인 사운드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툭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소리의 틈새마다 스며있는 거장들의 숨결이 여러분의 지친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음악이 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위로죠. David Peck, I just can't let go.

오늘은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뜻한 신곡, 따끈한 신곡이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성 PD님들, PD? 아니잖아. 피크잖아. 아니야.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다 PD님이십니다.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담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 연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평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자, 많이 보내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할 신곡은요. 누구 거 들어야 돼? 아, 여기 있구나. 엔딩 멘트가 먼저 올라와가지고. 방송 끝날 뻔했어요.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할 뻔했네. 자, 오,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운 분이네요. 윤종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 4월 28일 날 지난달, 4월 28일 날 발매된 음원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해보죠. 윤종신의 지난날 출발합니다.

윤종신 씨, 힘좀 줬는데요? 이제, 작사 윤종신, 작곡의, 아, 배터리라고 하죠? 윤종신, 이근호 함께 했습니다. 편곡에, 이 음악을 만든 연주자의 키보디스트, 송성경 씨가 편곡을 했고요. 그, 화음 참 멋지죠? 코러스가 백그라운드 보컬의 엔드라는 팀이 있나 봐요. 아니면 크루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멋집니다. 멋져요. 야, 녹음은 동부이천동에서 했네요. 비싼 녹음실. 아, 엔드 싱어송라이터예요. 혼자 다한 거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다 하신 거구나.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믹스하고 마스터링도 아주 멋지고 해서 잘했습니다. 이날 여름으로 달려가는 길목에서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종신 씨이곡 지난 날또 자주 들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원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두 번째 곡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연금을 타시죠, 연금. 연금. 벚꽃 연금을 타시는데, 올여름에도 많이 타셨나 모르겠습니다. 장범주 씨죠. 4월 30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작곡 장범준이고요. 작사 장범준. 그리고 편곡에는 이 음반에 함께 하셨던 분들을 했나요? 어떤 녹음인지 알것 같아요. 편곡에 어떤 아이디어가 없이 함께 모여서 야밥 먹자 그러고 모였더니 녹음실이었어. 녹음실이네? 그럼 우리 같이 녹음해볼까?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내서 녹음을 하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고요? 보컬의 장범준 씨고요. 기타의 장범준. 그리고 키보드의 편곡에 참여한 쭌쩐. 베이스에도 편곡에 참여한 권태훈. 드럼에는 편곡에 참여한 조하일. 자기들이 다 했어요. 앨범 소개가 올라와 있네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벚꽃 투어 마지막 날 비가 내려서 완성된 낭만스러운 노래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장범준, 어느 날 우연히.

0: 신나네요. 벚꽃 연금을 만들던 그때와는 좀 뭔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버터가 많이 발련 그런 느낌이 들으시죠? 세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 두둑한 연금까지 타시는 분들이 외주 안 주시고 간의 수공업으로 소박하게 만드셨지만 바람을 느끼며 달리는 멋진 드라이브송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간의 수공업 괜찮네요. 아이디어들이 좋네요. 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지 않았을까? 밥은 많이 먹었겠다. 다음 곡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5월 3일날 발매되는 음원입니다. 하하와 김장훈이 함께했어요. 이 곡이 미키 발표되었던 곡이 아닐까 싶어요. 노래만 불렀지라는 곡이에요. 작사 김장훈, 작곡 김장훈. 편곡에는 A36. A36 하니까 뭐 회사의 그 컴퓨터 칩이 생각이 나네. 드럼의 신석철, 베이스의 전영준, 기타의 김호연, 글로브맨, 그리고 피아노와 신스 스트링바이 유니크 노트. 데니구 씨가 바이올린으로 참여했네요. 그리고 오르간의 송윤섭, 프로그래밍의 송윤섭 씨가 있고요. 코러스에는 SRG, 심향스. 라는 요즘 활동명이 재밌습니다. 코러스 편곡에는 김효식 씨가 했어요. 코러스에는 판타스틱 크로스라고 이름이 붙여졌네요. 이수민, 오선아, 이예준, 오민주, 박소경, 정예랑. 기대가 돼요. 보컬에는 A386, A36. 나도진 씨가 다 하셨고요. 아이, 음악을 들어보죠. 자, 하하 김정훈입니다. 노래만 불렀지.
1: 하나, 둘.

와우, 와우, 야, 세련됐다. 5월 3일 발매된 하하 김정은 함께한 노래만 불렀지. 자, 이 음악 듣는데 감사하네요. 너무 세련됐는데 김장훈 씨의 목소리가 그대로 있어져서 원곡의 느낌을 사는 것 같습니다. 김장훈의 그 거침이 이 세련됨을 확 무마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훈, 화이팅! 4월 19일 발매된 음원, 루시입니다. 전체 관람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루시 전체 관람과 4월 19일 발매되는 음원입니다. 자, 조원상 작사, 그리고 조원상, 유진, 오연, 최영훈 작곡, 예, 모든 팀들이 함께 있습니다. 보컬의 최상엽, 신광일, 조원상, 바이올린의 신예찬 군이죠. 비올라 신예찬, 베이스 조원상, 드럼의 신광일, 피아노의 오연, 기타 최영훈, 미디 프로그래밍을 조원상 군이 했습니다. 어떠세요? MZ세대 음악들. 아이들의 음악들 좋죠? 발랄하죠? 신나죠? 한곡더 듣죠? 뭐 로이킴입니다. 4월 30일 발매된 음원이고요. 너와는

맞아. 로이킴 작곡, 로이킴 작사. 편곡의 One More Chance 멤버였던 정지찬. 96년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나원주 씨와 함께 자화상이라는 팀으로 대상을 탔습니다. 그분이 만드는 음악. 달콤하고 좋습니다. 로이킴 씨의 목소리가 귀를 통해서 달콤달콤 이렇게 들어오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셨겠죠? 자, 이번에 올릴 곡은요. 완전 다른 분위기가 될것 같아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을 쫙 알리는 가수가 아닐까 싶어요. 5월 1일 발매된 마야의 새로운 음원입니다. 50춘기라는 곡이고요. 마야 씨 작사 작곡인데 여러분들 그 정말 대단한 작곡가 편곡가죠. 하광원 씨가 편곡과 모든 악기를 담당했네요. 어떤 음악인지 궁금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마야 50춘기.

リカ、ああ、あいう。아이, 부끄럽네. 마야 50층기 5월 1일. 524님께서, 마야 너무 좋아요. 경쾌한 노래 오래간만에 듣네요 하셨고요. 앱과톡사님께서, 마야 씨의 노래는 나이보다 뭔가 건전하고 성숙한 곡이 많은데. 건전. 시원한 고음이 늘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아, 크레딧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될 만큼 하강원 씨의 이 프로그래밍이 너무 좋네요. 실제로 기타는 사람이 연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4월 28일 날 발매된 음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 주시죠? 달콤한 보이스. 이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갑자기 꿀물을 먹고 싶어. 왜? 귀로는 부족하니까. 아니야, 귀로 차고 넘치니까 거기서 받아서 마셔야 되나? 정성환입니다. 잠못 이루고 4월 28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좋죠. 정승환 잠못 이루고. 작사의 지훈 코비, 작곡의 코비, 편곡의 자코비 이정문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아무리 달콤하네요. 자, 이렇게 달콤한 거 들었으니까 이제 또 에너지 충전해야겠습니다. Come on ground. 4월 27일 발매되는 음원이에요. We Don't Stop인데 Come on ground. 아, 음악하는 밴드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팀이죠. 역사도 꽤 됐습니다. 2004년에 데뷔했고요. 그루브 펑크 음악을 하는 그룹. 신나요. 이분들의 음악을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SNL 코리아라고 있죠. 모 포탈에서 했던 그런데 SNL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SNL 코리아의 하우스 밴드라고 합니다. 고정으로 거기에 딱 연주를 맡고 이 막과 막이 전환될 때 전환 음악을 하는 팀인데요. 현 멤버들이 제이킴, 김중우가 리더고요. 서대광의 DK 슬로우라고 하는 이름 쓰고 있구나. 기타의 양재인. 그 다음에 퍼커션의 조재범, 빅앤조라고 이름을 활동명을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조재범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가 없지. 빅앤조라고 하니까. 이분들의 음악은 또 어떤 음악으로 이번에 저희들 곁을 찾아왔는지 궁금합니다. 4월 27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Come on ground, we don't stop.

Come on Ground, We Don't Stop. 4월 27일 발매되는 음원이고요. 제이킴 씨가 리드 보컬과 알토 색스폰 그리고 이 디미터 트럼펫 혼 섹션이라고 있죠. 디케이 슬로우가 트럼펫, 로만 타스틱 트럼본과 백그라운드 보컬 했고요. 아, 이태현 씨와 함께 멋진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베이시스트 최희철 씨라고 있습니다. 최희철 씨가 오래됐죠. Come on Ground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주주나 마찬가지일까. 아마 식사하러 가면 이 친구가 밥을 다 사지 않을까 싶은데. 제이키미 리더로 있는 Common Ground의 음악 함께 했습니다. 아, 마지막 곡은요. 아, 이 친구 곡 올라왔군요. 제이 포크너의 정신적인 지주죠. 지금도 그렇고. 제 시작에 큰 힘을 두었던 친구, 정인지 군입니다. 새 가수에서의 멋진 활동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음반 하나 발매했는데, 도깨비라는 곡이에요. 도깨비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요즘 최근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건강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미 있고 건강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6월 달에 공연을 앞두고 있고 6월 달에 저희가 공연 전에 한번 포크너로 모셔서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인생에 좀 변화가 있거든요. 이 음악에 제가 편곡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편곡 도와준 적 없는데 그냥 전화가 왔길래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편곡이 이렇게 쉬우면은 내가 다 하겠다. 아무튼 축하드려요. 작사 작곡 정인지, 보컬의 정인지였고요. 어쿠스틱 기타의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편곡에 함춘우라고 썼으니 저는 또 저작권 옆에 편곡 함춘우 올려야겠습니다. 정인지의 도깨비 5월 5일 발매된 음원을 끝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였고요. 정인지 도깨비 출발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1: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 부근 6차로에 화물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이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가 정체고요. 반대 성남 방면으로는 청담대교 남단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뒤로 청담대교 북쪽에서 다리 건널 때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이후로 압구정동과 청담동 주변은 서행정도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도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TBS 정원효수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미 양측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한다며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란제 드론이 선박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과 관련해 아는 바 없다며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0: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방작전 재개 의사를 밝히며 재차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휴전이 생명 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단된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훈클럽이 오는 20일 여야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전 9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오전 11시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잇따라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관훈클럽TV에서 생중계됩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오늘 기준 우리나라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1.694%로 어제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 나라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중국뿐인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가 1.367%, 중국은 1.3%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려던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불법 거래 브로커와 부정청약 알선자, 청약자격 매도자, 분양권 불법 전매자 등 일당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국 수사 결과 이들은 2023년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광진구 모 아파트 청약 당시 자녀 셋을 둔 덕에 당첨된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공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종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0: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죽전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양재에서 서초 사이 서울 진입 구간이 정체입니다. 서양고속도로도 양방면 모두 동군산 부근은 1, 2차로가 화물차 사고 후 양방면 모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뒤로 각각 2km 구간씩은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월릉분기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 여파로 뒤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 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이후로도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서행합니다.

보내주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면역력을 키우려면 더 먹는 것보다 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끊임없이 음식을 먹다 보면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에는 피로가 쌓이고요. 결국 신진대사의 균형마저 깨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공복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일했던 몸 안의 기관들을 잠시 쉬게 해야 다시 안정을 찾고 재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요. 몸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마음이 유독 힘들고 지칠 때면 혹시 내가 걱정과 고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꽉 찬 생각들을 털어내고 마음에도 적당한 공복을 허락할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생기거든요. 우리 집 가계부 건강을 위해서 함께 비우고 덜어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에릭남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투표시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0: 금방 또 뵙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2: 금요일
1: 매일 할까요?
0: 괜찮아요.
1: 좋아요.
0: 예, 열심히 하세요. 저는 한 달만 하고 갈 거예요.
1: 어디 가세요? 못 갑니다.
0: 아, 웃겨. 농담입니다. 자, 여는 말에서 우리 몸의 공복, 생각의 공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은 걱정과 고민 어떤 방법으로 덜어내는 편이신가요?
2: 저는
0: 네.
2: 잡니다.
0: 자요.
2: 네, 저는 그냥 뭔가 복잡하거나
0: 네.
2: 머리 아플 때는
0: 네.
2: 그냥 누워서 그냥 눈 감고 자요.
0: 그러면 영환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많은 편은 아니신 거예요.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으면.
1: 그렇죠. 저는 잠을 못 자거든요.
0: 그렇죠.
1: 한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0: 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또?
2: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1: 이게 좀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 이게 잠을 안 자고 싶어도, 잠을 자고 싶어도 이제 잠을 잘 못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난 영환이랑 대화를 합니다.
0: 아, 그럼 좀 괜찮았죠. 아, 해결책? 아, 해결책이 그럼요. 되는 거예요.
1: 먼저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면 저는 이제 가서 영환이랑 얘기합니다.
0: 아, 근데 어떤 생각이 이렇게 많으세요?
1: 그냥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적인 어떠한 부분은 뭔가 명확한 딱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0: 습관처럼.
1: 네.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냥 영환 팀장님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뭐 해결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네.
2: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해결책도 없는데 계속 뭐 질문만 하니까 답변을 못 해주는 거고. 그리고 저는 듣다가 그만해 이제 이러면 하면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한테 계속 질문을 계속하고. 그 저는 맨날 그 피합니다 요즘에.
1: 그 예를 들면 무슨 질문이 있었어요?
2: 네?
1: 예를 들면
2: 뭐 정치

0: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1: 정치,
0: 거, 막 이런 거 한번씩 물어보고.
2: 아, 그냥 걱정을 사소하시는
0: 사소한 타입이에요. 맞아요.
2: 아, 오케이, 오케이.
0: 왜 코인이 안 오르지? 하면서 갑자기 막 고민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2: 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털어내는 스타일.
0: 아, 맞아요. 맞아요.
2: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간이 끝나고 작가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두 분 사이 괜찮으신 건가요?
1: 저희 둘이요?
2: 네. 아~ 두 분이 같이 하는 방송
0: 처음 봤으니까.
2: 처음이었잖아요.
0: 아, 네네네.
2: 근데 엄청 친하시다고.
0: 저희 별명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2: 뭐요?
0: 제리제리.
2: 제리제리?
0: 그러니까 저희는 톰과 제리가 아니라 제리제리. 그 누구 한 명 당하지 않고 둘 다 아~ 그냥 공격하는.
2: 그 너무 친해서 나오는 바이브였구나.
1: 그럼요.
0: 맞아요.
2: 저는 두 분 진짜 약간 눈치 보면서 방송했어요, 지난주에.
0: 아, 아닙니다.
1: 근데 아마 저희 이거 알고 나면 네. 더 막 껴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 그래서 알고 나니까 오늘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또 막 투닥투닥 하시는데 재밌더라고요.
1: 아, 네.
2: 그래서 지켜봤어요.
0: 저희 캠
1: 매일 하실까요?
2: 예?
1: 매일 할까요?
2: 두 분 매일 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연일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비투와 단기 매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황선호 금감원 자본시장 회계부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4월 기준 코스피 하루 평균 회전율은 1.48%로 미국 S&P 500, 일본 니케이 지수보다 대여섯 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부원장은 단기 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거래비용 누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잠식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 융자 잔고는 작년 27조 3천억 원에서 올해 4월 35조 7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 금액은 1,084억 원으로 작년 일평균 대비 22배 늘었고요. 황 부원장은 손실 가능성과 반대 매매 위험을 고려해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 인력을 1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객실 승무원 입사 예정자 약 50명의 입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진에어는 상반기 신입 채용 최종 합격자 100명 중 50명은 이미 입사를 시켰지만 지난 11일 입사 예정이던 나머지 50명의 입사를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중동전쟁 이후 국제선 운항을 왕복 기준 1,000편가량 줄였습니다. 5월 유류 할증료 기준 싱가포르 공유 평균 가격은 2개월 전 대비 2.5배 급증했습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로케이 등은 무급휴직을 도입하면서 자구책을 내놓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항공업계에서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이물질 삼킴 사고 3건 중 2건이 영유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이며 이 중 67.6%인 2,781건이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세가 25.2%로 가장 많았고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인 56.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 384건, 완구 279건, 동전 266건 순이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로 음식 섭취 중 질식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1,196명입니다. 질식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가 중요하고요.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안 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원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원이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원희특별시 채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어딜까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대구를 다녀왔는데요.
0: 아, 대구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10년 전에 가입한 이 보험 그대로 갖고 있어도 괜찮나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0: 아, 괜찮나.
1: 네, 오래 믿고 유지해왔던 이 보험인데 이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동안.
0: 네.
1: 그리고 또 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은 그때그때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어떤 보험은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보험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리모델링 시에 정리가 필요한 보험, 정리를 하면 안 되는,
0: 네.
1: 유지하면 좋은 이런 보장들을 좀 함께 기준에 따라서 나눠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정리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38살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가족 담당 설계사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와 언니, 동생, 어머니랑 언니 동생 하실 정도로 워낙 진한 친분을 자랑하는 분이라 10년 전 처음 소개받았을 때부터 우리 애들 보험은 다 맡아달라며 저희 온 가족의 보험 관리를 그분께 일임했었죠. 그런데 요즘 뜨는 보험 앱을 켜보니까 제 보험의 보장 공백이 너무 크다고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설계사 이모님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2: 이모님,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보험 앱을 보니까 제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점검을 받으라고 자꾸 알림이 와서요. 이거 이모님이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3: 아이고, 영환아. 너희 엄마랑 내가 몇 년 지기 친구인데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러니 그 앱에서 떠드는 건 다 광고야, 광고.
2: 아, 그런가요? 제 보험이 갱신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3: 예. 옛날 보험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모가 우리 가족 보험인데 허투루 했겠니? 그냥 이모 믿고 쭉 유지해. 그게 돈 버는 거야. 알겠지?
0: 가족 같은 이모님의 확신에 늘 아, 역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전문가분으로부터 과거 보험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다라는 딱 깔끔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 보험인데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정말 이모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보장 주머니가 텅 비어 있는 건지 전문가님의 제대로 된 분석과 조언이 간절합니다. 제 보험 바구니 객관적으로 좀 탈탈 털어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10년간 한 담당 설계사에게 보험을 믿고 맡겨왔는데 그 보장이 잘못됐다는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모님이 한 90 되셨나요?
4: 그렇죠. 목소리가 정말 오래 하신 것 같아요.
0: 아니, 보험 설계 해주실 수 있나? 막 이러는 가능한가?
4: 이러시는데 가능한 거죠?
1: 몰라요.
0: 아, 두 분 너무 몰라요? 열심히 연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대구까지 출동을 다녀오셨다고요?
4: 네, 맞습니다. 대구까지 갔다 왔어요. 좀 멀리 갔다 오긴 했는데
0: 네.
4: 원래는 서울에서 오랫도록 이 거주를 하시다가 이 올해 초에 이제 대구로
0: 네.
4: 이제 거주지를 이동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TBS 라디오를 못 듣는다는 거 아쉬운 마음에 제 방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너튜브를 통해서
0: 너튜브.
4: 저희를 보면서 볼 수 있잖아요.
0: 예.
4: 그래서 그걸로 꾸준히 이제 저희를 청취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어제 그렇게 삭제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1: 보이는 라디오.
4: 보이는. 네, 맞아요.
0: 제안 팀장님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또 사랑의 총알을.
4: 사랑의 총알 맞아요. 예, 네, 맞아요.
1: 보고 계시죠?
4: 보이실 거예요.
0: 근데 우리 저기 그 유튜브 담당자님이 안 넘겨주시는 것 같은데.
1: 무시하고 계셔서. 보고 계시죠?
0: 당신은 소시오.
4: 너무 웃겨. 자, 우선은 그래서 사연에서 네.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존 갖고 있던 보험이 이 어머니께서 한 10년 전에 소개해 주셨던 이 설계사분을 통해서 그동안 쭉 관리를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과의 친분도 있고
0: 네.
4: 또 이제 보험이를 한 아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50년 이상 하신 것 같으니.
0: 예. 베테랑.
4: 그렇죠. 그냥 믿고 보험 상담을 그냥 하고 리모델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벌써 점검을 한 지 10년이 넘은 겁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자님처럼 지인에게 믿고 맡기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자, 일단 10년 전에는 어떻게 보장 구성을 하셨는지 살펴보죠.
1: 그 10년 전보다 이 훨씬 전에 네. 이 사연자님이 부모님께서 이제 가입하시신 보험을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았는데 이 보험이 이제 CI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CI 종신보험에 실비가 함께 포함되어서 뭐 암 사망보험금 5천만 원, 뭐 거기에 뭐 암진단비 2천만 원, 뭐 급성 심근경색증 뭐 뇌출혈 2천만 원, 뭐 수술비는 최대로 하면 500만 원 받을 수 있게끔 뭐 1호종 수술비라고 하는 것들을 가입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질병이나 재해에 수술 받으면 10만 원, 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로 한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약들이 구성돼서 가입을 한 보험이었는데 보험료는 약 한 15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10년 전이면은 지금 38이라고 하셨으니까 28대인데 15만 원이면 과한 보험은?
1: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죠.
0: 아닌 네네네. 거죠. 네. 사망보험금이 다른 중요한 보장들보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4: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아직 20대, 30대인데 네. 사망보험금을 더 많이 가입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 조금 아 이건 좀 비중이 높지 않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무리 그래도요. 예. 사망보험금에 대한 필요성, 필요 여부를 떠나서 이 보장 내용만 괜찮다면 사실 이 보험의 유저법도 한데 네. 아까 저희 이재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험이 CI 보험. CI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네. 자,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바로 이 중대한 질병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요. 그래서 네. 중대한 경우에 암, 중대한 경우에 뇌졸중, 네. 중대한 경우에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0: 아, 그게 CI.
4: 네. 이렇다 보니까는 진단만 받았다고 보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진단만 받아도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을 GI 보험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어요.
0: 자,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GI 보험은 뭔가요?
1: GI 보험은 이제 일반적으로
0: 아 제너럴.
1: 제네럴입니다. 맞아요, 제네럴.
0: 아,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이 CI 보험이든 GI 보험이든 그 어쨌든 CI 보험이 먼저 나온 건데 네. 의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보험금만 갖고 있는데 환자들이 어쨌든 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중대한 경우에 막 너무 말기 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뇌 졸중인데 막 신체에 장애를 남길 만큼의 뇌 졸중이 발견된 거예요. 수술을 해야 돼요. 네.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보험 있는지 물어보니까 다 사망보험금만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사망보험금만 가입하지 말고 이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해서 나온 게 CI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CI 보험은 그 사망보험금을 일부를 떼서 중대한 경우에 이런 질병들이 발병되면 네. 치료비로 쓸 수 있게 진단비로 주는 보험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의학 기술이 좋아지니까 이제 GI라고 해서 네. 그냥 어떤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암, 그냥 일반 뇌졸중 뭐 일반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경우에도 진단을 받으면 그냥 보험금 나오게 해라라고 개정된 게 GI 보험이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온 보험인 건데 네. 근데 10년 전에 이런 보험들이 유행이었나요? 지난주에도 그 30대 청취자님이 CI 종신보험 갖고 계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는 2000년. CI 종신보험이 이제 교땡 생명보험, 네. 뭐 삼땡 생명보험, 네. 뭐 한땡 생명보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었다면 이제 2010년, 15년 넘어가면서 GI 보험이 나오면서는 이제 GI 보험이 또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죠. CI 보험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거니까.
0: 네.
1: 네. 그렇지만 뭐 물론 손해보험사에서도 뭐 일반적인 질병이 진단되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비슷한 종합보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0: 그 아까 2010년, 15년쯤 GI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CI 종신을 든 거잖아요. 그러면.
1: 맞아요.
0: 근데 그것도 지금 그때가 20살이었는데 20대였는데
4: 그렇죠.
0: 왜 자, CI를 했을까요?
4: 자, 오늘 약간 이 보험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네.
4: 빠밤. 네, 감사합니다.
1: 뭐 하나 했네.
0: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
4: 맞아요.
0: 봐요.
4: 맞아요.
1: 혼자 하나 할까요? 저희 나가고.
0: 그러니까 갈까요?
4: 네. 자, 제 말 집중해 주세요.
0: 네.
4: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릴 건데 이게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왜 그때 당시 했냐. 그때 당시에도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 형태로 판매가 됐고요.
5: 네.
4: 생명보험사에서는 아까처럼 종신보험 상태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니까 이 두 구도가 약간 맞대결을 펼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이게 좋아. 손해보험사는 우리가 더 좋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5: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랑 그렇죠. 싸웠다.
4: 자, 근데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을 항목마다 각각 보장을 해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냐. 열심히 돈을 내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결국 다 소멸되는 조건이고 기간이 끝나면 보장도 끝나버리잖아요.
5: 네.
4: 근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장은 이 통합으로 각각은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긴 하지만 납입기간만 잘 채우면 이 보장을 계속 받지 않아서 나중에 가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막 90이 다 됐는데 뭐 그때 가서 보험이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분도 있잖아요.
5: 네.
4: 자 그러면 보험 해지할래. 근데 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그때까지 잘 유지만 했으면요. 돈이 불어 있어요. 원금보다 더. 많게는 뭐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막 200% 300%까지 뿌는 경우도 있어요.
5: 네.
4: 그동안 잘 오래 유지했으니까.
5: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 종신보험을 약간 보장과 저축과 함께 묶어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5: 네.
4: 그래서 이 당시에도 CI 종신보험 가입하신 것 같아요.
5: 아, 그랬군요.
4: 저축과 보장을 한꺼번에.
5: 아, 그랬군요. 근데 그러다가 GI
4: 관리할지 전략만 잘 세우면 오히려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오.
4: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보다는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변액보험인지 혹은 방금처럼 CI 종신보험인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닌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 방안을 모색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5: 네, 납입이 거의 완료된 종신보험이라면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보다 정리해야 되는 거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번에는 정리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보장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암보험인데 예를 들어
5: 네.
1: 암보험이 너무 많은 가짓수의 암으로 구분이 된 거예요.
5: 막 세세하게.
1: 네, 뭐 일반암은 3천만 원 주는데
5: 네.
1: 뭐 특정암은 뭐 2천만 뭐 100만 원 주고 뭐 유사암은 뭐 200만 원 주고 막 이렇게 너무 구분돼 있는데 보장도 작아요.
5: 네.
1: 그럼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1호종 수술이 아니라 18종. 그러니까 비급여 수술은 빼고 급여 수술만 해 주는 거.
5: 네.
1: 또는 3년 또는 5년 갱신형. 이렇게 갱신 주기가 짧은 보장. 이런 내용들은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4: 자, 그리고 두 번째.
5: 네.
4: 갱신형 보험은 이게 좀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가입이 되어 있다.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정리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갱신형 보험은요,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보험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만 보장을 조금 더 보충하거나 충분히 받기 위해서 약간 만들어진 보험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인상을 시킵니다.
5: 네.
4: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납부할지 말지에 결정해서 이 보험이 유지될지 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처음부터 무턱대고 저렴하다고 막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면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청난 더 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5: 자, 이쯤에서 여러분 헷갈리시죠?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해야 할 보험의 기준 첫 번째, 암 종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한 암보험. 그리고 18종 수술보험. 이거는 급여 수술이라고
1: 네,
5: 하셨죠?
1: 비급여 수술은 보장 안 해줍니다.
5: 네, 그리고 짧은 주기 갱신형 보험은 보장이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질 수

0: 있어서 정리 대상이다. 두 번째, 갱신형 보험이 여러 개 겹쳐 있다면 정리 대상. 세 번째는요?
1: 세 번째는 아까랑 반대로
0: 네.
1: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종신보험입니다.
0: 아.
1: 이 사망보험금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좀 추천드리는 게 좋고요. 추천드리고 또는 저축성 상품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하실 수 있는 보장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겠죠. 특히나 저축성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 그 뭐야 보험료에 대한
0: 네.
1: 그 원금과 이자가 생겼을 때는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기도 하고 따라서 노후 대책 마련에도 효과를 줄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이 장기간 납입해야 되는데 아직 한참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럼 정리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0: 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종신보험도 정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분이 유지해 오신 보험은 말씀하신 유지 조건에 해당이 됐나요?
2: 네, 맞아요. 자, 이전 담당자였던 그 나이가 많으셨던
0: 네.
2: 그분께서는 10년 전에 가입한 이 종신보험이 이게 물론 보장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좀 협소하고 수술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0: 네.
2: 보장의 크기도 작고 하지만 이게 또 유지만 잘하면 납입한 원금에 대한 손해를 안볼수 있으니까 종신보험이잖아요.
0: 네.
2: 좀 오래 유지하면 안볼수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부족한 내용은 추가로 채우는 방향으로 상담을 그동안 쭉 해오셨다고 해요.
0: 아.
2: 자,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가 됩니다. 새롭게 보험 가입하는
0: 그러면 좀
2: 하니까요.
0: 부담스럽지 않나요?
2: 네, 이게 부담이 되니까 선뜻 추가는 못 하고 부족한 건 알겠고. 그러니까 이 고민 해오다가 이제 그 세월이 지나니까 또 중간에 까먹죠. 제가 오늘은 고민해도 그 내일이면 또 까먹은 것처럼 10년이 지나니까 벌써 까먹고 10년 세월이 흐른 거죠. 자, 사연자님의 성향이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다고 이 보험을 정리하고 다시 가입하면서 보험료가 낭비되고 이런 손해를 보는 걸 굉장히,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었어요.
0: 여러 이유로 계속해서 정리를 못하고 계셨던 건데, 그러면 이제 사연자님 보험을 어떻게 개선해 주셨을지가 궁금하네요.
1: 네, 우선 이 사망보장에 대한 불필요한 의사를 반영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최대로 낮출 수 있는 크기가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8만 원가량 줄어들었고요.
0: 네.
1: 이 줄어들어도 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2천만 원의 진단비, 뭐 1호종 수술비 500만 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할수 있었고요. 다만 부족한 암 치료 비용이나 뭐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 이런 진단비들이 좀 빠져 있고 그리고 1호종 수술이 지금 현재 최대로 500만 원까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정도를 더해서 1000만 원까지 좀 보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약 11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8만 원 줄이고 11만 원이 추가됐으니까 기존보다는 3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겠죠.
0: 예전 그대로를 유지하는 플랜이 해지 환급률이 높아서였는데 해지를 했으니까 조금은 손해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2: 맞아요.
0: 됐을까요?
2: 확실히 보험은 금융상품이죠.
0: 네.
2: 그러면 손해를 안볼 수는 없습니다. 자, 금융상품인 만큼 가입하는 목적이 매우 중요하고 또그 목적에 따라서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 준비에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젊은 나이에도.
0: 네.
2: 근데 저희 라디오를 듣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노후에 대한 생각이 깊으세요.
0: 어디 중요하구나.
2: 네, 누구랑 만나, 왜냐면 저희 방송 항상 얘기를 해드리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그 지금까지 납입했던 이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줄였습니다. 줄였을 때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환급금이 무려 1,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0: 네.
2: 이게 종신보험의 특성이에요.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1,600만 원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던 중에 노후 준비를 해야겠고, 그래서 당연히 누구나 갖고 있는 국민연금을 보니까 알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수준이 한 65세부터 받는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1: 그래서 우선 작은 금액부터 좀 시작해보자 해서 약
0: 네.
1: 35만 원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다라는 어떤 수준이 이제 그 계산을 했을 때 나와서 한 65세쯤부터 매월 50만 원씩 더 받아서 지금 현재 수준은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준이지만
0: 네.
1: 여기에 50만 원을 더해서 받을 수 있게끔 플랜을 만들었더니 월에 35만 원씩 내시고 10년간 내시고 65세까지 유지를 하시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금을

0: 계산해보니 원금은 4,200만 원 낸 건데
1: 네.
0: 65세까지 쭉 운영을 했을 때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지면 1억 400만 원까지 쌓이는 거예요.
1: 헉,
0: 그러면 약 250% 정도의 수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아까 1,600만 원 해지환급금으로 나왔다 했잖아요.
1: 네.
0: 그 1,600만 원은 사실 2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금액이에요. 근데 200만 원 정도를 지금 당장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35만 원씩 10년을 내고 65세까지 갔을 때 약 한 4,200만 원 냈지만 1억 400만 원을 돌려받는 거니까
1: 네.
0: 그러면 이 200만 원 정도 손해 본 건 사실 뭐 별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실을 극복하고도 노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 플랜으로 재무 설계까지 해서 이 사연자님의 매우 만족스러운 이 상담이 진행된 그런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1: 그 손해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의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납득하셨겠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오, 보험 해지냐 유지냐 이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잘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히 오래 유지한 보험일수록 보장 내용, 해지 환급금, 앞으로의 납입 부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오늘 배우게 됩니다. 혹시 내 보험도 오래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지금 이때 제대로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소비자 민원실에서 기다릴게요. 제이세라의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보죠. 182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에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 집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새로 전세로 들어가는 집에서도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새를 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떤 특약이나 설정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엄청 꼼꼼하시네요, 이분.
1: 그러게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확인하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차근차근히. 네. 자, 우선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말씀하셨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네.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그러니까 자가에 들었어도 내가 새 들어갈 집에 따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집을 다 한꺼번에 보장해 주진 않는 거죠.
1: 네. 각각 준비해야 됩니다.
0: 각각 집마다. 네. 네.
1: 물론 자가인 내 집에 대한 보장을 준비한 건 필수지만. 네. 자, 그런데 그 자가를 전세를 주고 내가 또 전세로 다른 집을 가게 된 경우에 요즘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자, 물론 그 집에 대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또 모를까.
0: 아.
1: 네. 보통은 화재보험을 가입했는지에 대한 유무를 파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또 심지어 그렇죠. 이 화재가 났을 때 그 과실이 전세입자인 내 과실이라면, 그분의 과실이면 이 화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집주인한테까지도 모두가 전부 다 본인이 보상해줘야 돼요. 나는 그냥 집에 들어가 살았을 뿐인데.
0: 네.
1: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로 들어간 집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을 가입해두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결국에 자가이든 전세이든 화재보험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해도 될까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이 신호가 안 맞아서
1: 네.
0: 예, 효과음이 안 나오는 재미난 일이 있었거든요.
1: 제가 드릴게요.
0: 아니에요. 오늘 이거 맞춰봐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자, 그것도 모르냐? 아, 예. 퀴즈 시간입니다. 예, 맞았습니다. 이렇게. 효과음 욕심이 있으시네요. 그쵸?
1: 맞아요. 빠밤.
0: 그럼 좋아합니다. 이제 하고 싶으실 때 아무 때나 하세요. 자. 저희가 언제나.
2: 그것도 모르냐?
1: 빠밤.
2: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1: 네, 하세요.
2: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 누수가 발생했어요.
0: 네.
2: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2: 갑자기요?
0: 아니, 저 지금 제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맞아요.
0: X, X.
2: X? 바로? 바꿀 기회 드릴게요.
0: 아니, 안 바꿔요.
2: 진짜로?
0: 네. 아이, 진짜 틀린 줄 알았네.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집주인이 해주지 않나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입자가 네. 인테리어를 했어요.
0: 네.
2: 그런 경우에 누수가 생겼다. 그럼 세입자가 해야 돼요.
0: 세입자가 호수를 막 잘랐다. 이러면은 세입자가
2: 호수를 자른 것보다 이제 배관을 잘못 건든 거죠.
0: 미안해요. 미안해요.
2: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인테리어를 네네. 하다가 어쨌든 네.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하필 그 공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네. 아랫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면
0: 네.
2: 그건 세입자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래된 배관, 오래된 어떤 노후화된 이런 어떤 상태로 인해서

0: 이렇게 아랫집에 누수가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1: 네네네.
0: 누수는 누가 살고 있느냐보다는 왜 발생하게 됐느냐, 이
1: 원인?
0: 원인을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렇군요. 그래요. 집이 오래돼서 발생한 문제들은 당연히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자가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둘 것을 추천드리지만, 가입할 때뭐 예를 들면 전세자를 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면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는 그 특약도 있어요.
1: 임대인 배상
0: 예,
1: 책임.
0: 내가 임대를 준이 집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배상해주겠다. 그런
1: 오.
0: 임대인 배상 책임의 특약도 있고요.
1: 이거 좋다.
0: 그다음에
1: 예.
0: 급배수 누출 손해라고 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1: 아까 같은 거예요?
0: 그러니까 급배수 누출 손해라는 특약이 있는데, 일단 이 특약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뭘까요?
2: 지금 바로 한 번에 알려하시면 안 돼요.
1: 아, 지금 너무.
2: 나도 말좀 뛰어. 나도
1: 이거
2: 뛰고 싶었어요.
1: 재밌거든요, 지금.
2: 재밌죠?
1: 네, 지금
2: 자, 그럼 자,
1: 재밌거든요.
2: 임대인 배상 책임 먼저 가볼게요.
1: 네.
2: 네. 자, 임대인 배상 책임은 이 특약은요, 말 그대로 임대. 예를 들어서 전세를 내준 내 집에서 누수사고 등이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 때 집주인이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

0: 설계사를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국외 제3자 제공 상세 동의서가 누락됐다고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요? 그래서 설계사를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자꾸 저한테로 똑같은 문자가 와서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1: 국 뭐라고요? 국.
0: 이해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 네.
0: 자, 4월에
2: 4월에 종기가 생겨서
0: 종기 생겨
2: 네.
0: 수술하셨고
2: 했어요.
0: 질병
2: 네.
0: 코드는 239.
1: 239. 네.
0: 설,
1: 23.9.
0: 예. 23.9예요? 예.
1: 네.
0: 설계사를 통해서 접수를 했어요. 근데
1: 네.
0: 보험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외
1: 네.
0: 제3자 제공 상세 동의서가 누락됐다. 그래서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고 주셨는데 처음 보시는 건가 봐요, 두분 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보험 접수를 지금 타인이 하셨다는 것 같은데,
0: 설계사분한테 했다는 것 같은
1: 거죠.
0: 거죠.
1: 근데 그 타인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일단 이 접수를 누가 했는지를 뭐 보험사에서 알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같고,
0: 아, 네네.
1: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문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에게 연락이 와요.
0: 네.
1: 그 연락처를 통해서. 그러면 그 거기 내용 안에 그 담당자 번호가 또 적혀 있습니다.
0: 네.
1: 그 접수를 받아서 이 보험금을 처리할 심사자 담당자의 번호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동일하게
0: 아,
1: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뭔지 모르겠고 무슨
0: 예.
1: 서류를 준비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0: 네.
1: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0: 네.
1: 그럼 그 설명을 듣고 담당자인 보험 설계사이 한참 만들어주신
0: 네.
1: 이분에게 소통을 하시면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안내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니까
0: 네.
1: 똑같은 문자만 여러 개 받았다고 답답해 하지 마시고 그 담당자 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1: 접수하고.
0: 3319번님, 이제 계속해서 오는 문자에 담당자 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그 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를 해보셔도 좋고요. 혹시 저희에게 자세한 상담을 더 원하신다면 샵 0951로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분들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원포인트도 못하겠어요. 시간 관계상.
2: 네.
0: 끝곡 듣고 그냥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끝곡은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저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
3: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내 2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마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뒤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녹지작업 중이라 더욱 혼잡한 상태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고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에 추돌사고가 있는데 지금은 1, 2, 3차로 3개차로를 막고 처리작업 중이라 뒤로 4km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상태입니다. 도심 방면 차량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부산 방면 서울 요금소에서 죽전휴게소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서울 방면으로 동군산 부근에서 화물차에 추돌사고 있는데 1, 2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2km 구간 밀리고 당진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내가 주인 허리케인 라디오.
1: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행대 최강일구입니다. 운동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이겁니다. 몸에 힘 빼세요.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도 힘 빼라는 말 여러 번 듣게 됩니다. 한쪽 손으로 손님 머리를 받치고 머리를 감겨주는 미용사의 손목이 얼마나 아플까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럴수록 더 힘이 들어가니 참 난감합니다. 정작 힘을 써야 할 때는 저질 체력이면서 왜 이렇게 불필요한 힘이 몸에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디 몸뿐이겠습니까? 마음에도 쓸데없는 힘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훌훌 털어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두고두고 남아서 괴롭힐 때가 있는데요. 몸이든 마음이든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균형이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랍니다. 5월 12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이지광이 부릅니다. 이쁘니 꽃뿐이.

이쁘니 꽃뿐이 리지강의 이쁘니 꽃뿐이 첫 곡으로 들었는데 원래는 매블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최욱 씨가 만든 노래죠. 동굴보이스 리지강 씨가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딱 가져와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래 참 재밌어요. 제가 오프닝에서 그 미용사의 손목이 얼마나 아플까, 머리 감겨주는 미용사 손목이 얼마나 아플까 힘 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더니 간만에 허리케인 라디오의 신우이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 출석 체크하는데요. 미용실에서

캠프할 때늘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커서. 네. 작년에 우리 신우이님이 여기 스튜디오 와서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하셨는데 뭘 머리가 커요? 크기는 아담하고 좋던데. 네. 자, 청송에 그 주황산 실종됐던 초등학생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흘 만에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등산로를 벗어나서 계곡 쪽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아마도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다가 실족한 것으로 경찰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이틀째 협상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분배라, 상한제를 폐지하는 거를 제도화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최고 대우는 가능한데 제도화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양측 의견을 절충한 조정안을 마련하고요. 필요하면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그 초노조라고 그러죠. 그 초노조의 요구대로 한다면은 삼성전자 안에서 딱그 반도체 직원들 있잖아요. 그 반도체 직원들이 앞으로 3년 동안 평균 얼마를 받느냐? 26억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그러네요. 3년 동안. 26억? 대단한 액수입니다. 예, 그만큼 뭐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나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월급쟁이였던 제 입장도 그렇고, 야, 3년에 26억. 대단한. 더군다나 여기 TBS 직원들, 예, 2년 가까이 지금 돈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예, 입이 쫙 벌어지는 그런 금액이죠. 네. TBS 직원들이야 뭐 26억은 고사하고, 예? 2만 원이라도 좀 월급으로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예. AI 반도체 돈이 폭증하기 시작을 하니까 청와대가 그 돈을 어디까지 사회에 돌릴 것이냐 이런 질문을 화두를 꺼냈네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북에 글을 올리고요. 반도체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 방안으로 국민 배당금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AI 시대에 반도체 초과 이익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사회에 배분할지 그 논쟁을 청와대 내부에서 먼저 던진 셈인데요. 특정 기업과 계층으로 쏠릴 수 있는 AI 시대 이익 구조를 언급했고요. 그 일부를 국민 전체에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식까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마약 총책으로 불려온 박광렬한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 최병민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달 동안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 등을 게시합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레카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네요. 자, 노래 한곡 듣고 나름 선물합니다.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장윤정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제비처럼.

돈가스 퀴즈 지금 효과음을 왜 이렇게 늦게 트는 거야 지금? 자, 잠깐 헷갈렸나 봐요 밖에서. 자, 돈가스 퀴즈합니다. 샵 0951 문자창에다가 세 가지 적어주실 거예요. 첫 번째는 퀴즈 정답, 두 번째는 27가지 나눔 선물 중에 하나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자를 발표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오늘의 퀴즈는 돈가스 퀴즈. 돈가스 PD가 오늘은 완전히 난센스 퀴즈로 올려놨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이거랍니다. 고추가 웃으면 뭐냐? 예. 웃는 고추가 뭐냐? 예. 고추가 웃으면이 아니고 웃는 고추가 어떤 고추냐? 이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웃는 고추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예. 난센스 퀴즈입니다. 그냥 웃고 하자는 퀴즈. 1번 보기 두 개인데 1번 풋고추. 풋고추. 2번은 청양고추. 예. 웃는 고추가 뭘까요? 풋고추. 2번 청양고추. 어려우세요? 그냥 어려우시면 그냥 1번 쓰세요. 네. 자, 이제 27개 나눔 선물을 쫙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바디국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대 샐러드, 인터넷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에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GM팜의 더스트롱포맨, 구리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전문점에 통통치킨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의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2인분, 4주 28일에 변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찻잎과 건조과일로 만든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분, 어제부터 새로 나눈 선물이 등록이 됐습니다.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자, 이렇게 27개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받겠다 세 번째 적으시고요. 샵 연구일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첫 번째만 하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웃는 고추 이름이 뭐냐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풋고추, 2번 청양고추. 푸 그러니까 최불암시 푸후 이라는 떠올리기도 하고요. 자, 샵 연구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입니다. 가요계의 복덩이 이재룡이 부릅니다.

복덩이 굴러온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려야죠. 난센스 퀴즈였습니다. 고추는 고추인데 웃는 꽃 이름이 뭐냐? 1번 풋고추예요. 예. 자, 첫 번째 당첨자는 7200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 풋고추고요. 저는 마시는 커큐민 골드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어버이날 가지도 못해서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7200번님께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보내서 예, 건강 챙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614번님이에요. 예. 나눔 선물 후기로 보내주셨네. 가족과 함께 잘 먹었습니다. 예, 그러시면 사진까지 해서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예, 막내딸이 회를 좋아해서 가락동 바다나라 회를 주시면 시험 끝나고 막내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딸이 풋고추 오는 일요일 날 마지막 관문이 실기 시험만 보면 이제 끝인데 예, 그래서 부탁하는데 가락동 바다나라 회를 예, 받고 싶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예, 먹어봐 뒷고기 집이라고 하네요. 광주에 네, 먹어봐 뒷고기 나눔 선물 사진까지 이제 보내주시고 네, 이번에는 막내딸한테 회를 좀 주고 싶다. 예. 8614번님한테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 도다리 세 꽃이 모둠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393번님이에요. 1번 정답이고요. 인천 목이버섯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고생하는 우리 집사람하고 먹고 싶습니다. 9393번님한테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5328번님 안녕하세요. 일구용 덤프 브라더스 63년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간밤에 내린 비로 작업을 못하고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날씨마저 안 도와줍니다. 모든 분이 고유가에 시달리는 현실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용기 잃지 말고 심기일전도 하자고요. 정답은 1번 풋고추입니다. 저는 당첨된다면 구리에 양고기에 양꼬치를 받고 싶네요. 저희 집사람이 먹고 싶대요. 예. 화물브라더스 요새 뭐 기름값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래가지고요. 나 정말 거기다 날씨까지 있으니까 오늘 또 일 자체가 아예 없으셨다 이러시네. 5328님. 상심이 크실 텐데요. 양꼬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둠 세트 3인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8359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입니다. 당첨되면요. 김장떡 받고 싶어요. 건강식품에서 여사님들하고 매일 듣고 있는데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최일구 씨 꾸밈없이 진행하는 거가 너무 재미있네요. 8359님이 여사님들하고 듣고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8359님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예.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8359님 전화 연결되는지 되면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아가 부릅니다.

0: 나 태진아의 가시 여인아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8359번님 전화서 뵀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직 안 됐습니까? 네, 8359님께서 됐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여사님들하고 허리케인 라디오를 자주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1: 네네네, 매일 듣고 있어요.
0: 여사님들하고 어떤 걸 하고 계시다가 듣고 계십니까?
1: 아, 저희 건강식품 하는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건강식품을 포장을 하신다?
1: 네.
0: 그 건강식품이 뭐예요?
1: 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뭐 분말 삼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0: 분말 삼?
1: 삼 같은 거, 환.
0: 환, 네.
1: 네네.
0: 아, 그렇구나. 네. 몇 분이 전부 그 라디오 듣고 계세요?
1: 아, 여기요? 한 5분.
0: 5명? 예, 우리 네. 청취자님 포함해서.
1: 네.
0: 예, 그거 포장을 하면 그 뭐 알바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일로
1: 아니요.
0: 하시는 거예요?
1: 저기요. 정 직원으로 있습니다.
0: 아, 직원분들이고 전부. 네.
1: 네.
0: 그러면은 하루에 그렇게 하시면은 뭐 일당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월급으로 받으시는
1: 아니요,
0: 거예요?
1: 아니요, 월급으로요.
0: 월급으로, 예.
1: 네.
0: 어디, 동네는 어디세요, 여기가?
1: 아, 여기 제기동입니다.
0: 동대문구 제기동?
1: 네네.
0: 예. 제기동, 아, 거기구나. 제기동 거기. 한약
1: 어디요?
0: 그 시장 입구랜데, 정동시장 입구랜데.
1: 네네네네, 맞아요.
0: 거기 납품하시는 거구나.
1: 아, 많이 여러 군데로 납품해요.
0: 예, 그래요. 옛날에 저 경동시장 한번 가봤더니 그냥 한약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
1: 아, 네?
0: 그래요. 그 어떻게들 연세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마일리지는?
1: 아, 여기서 제가 제일 많네요.
0: 제일 막내시고. 예.
1: 제가 제일 많아요.
0: 아, 제일 많으신 거예요?
1: 네네.
0: 다른 분들을 여사님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길래 제일 막내신 줄 알았더니.
1: 아니요.
0: 예.
1: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항상요.
0: 그래요. 어떤 게 재밌어요? 허리케인 라디오에?
1: 아유, 철구 씨가 하시는 게 예. 너무 자연스럽고 다 모든 걸 물어보시니까.
0: 네. 예.
1: 저희가 모르는 아유,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0: 그럼 자주 들으시면 제 마일리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1: 아유, 알죠.
0: 예. 저보다 밑에죠?
1: 아니요.
0: 아니에요?
1: 한 살 제가 위인데요.
0: 돼지띠예요? 누나네 그러면?
1: 네. 네. 한살 누나네요.
0: 어제 당연히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린 줄 알았더니.
1: 요. 아, 목소리 듣고는 모르죠.
0: 아유, 목소리 왜요? 딱 보면 아는데. 아, 저 한참 밑에 동생인 줄 알았더니.
1: 아, 그러세요?
0: 1년 누나네. 예.
1: 아, 네네.
0: 돼지 누나시죠? 돼지 누나.

0: 누나.
1: 네.
0: 댁도 그 근처세요, 제기동?
1: 네네, 저는 종암동이에요.
0: 종암동, 뭐,
1: 네.
0: 버스 한두 정거장 거리네. 예,
1: 네네.
0: 그래요. 아주 뭐 이렇게 또 직장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1: 네.
0: 재밌죠?
1: 아, 너무 좋죠.
0: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제 60 후반을 달려가는 반인데, 돌아온 생을 돌아와 보면 어때요?
1: 글쎄,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나.
0: 그래요.
1: 네.
0: 참 일이 있다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1: 네네.
0: 그리고 뭐,
1: 할수 있는 데까지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0: 얼마나 되셨는데 거기서 일하신지?
1: 여기 한 지금 2년 됐어요.
0: 12년?
1: 네.
0: 오래 되셨네. 앞으로 몇 살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1: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할것 같아요.
0: 건강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아주
1: 네,
0: 쾌활하시고요.
1: 아직은 아픈 데는 없으니까.
0: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1: 네.
0: 김장떡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장떡이
1: 네.
0: 아니고요.
1: 네.
0: 냉장고에 넣는 김치 넣을 수 있는 사각 항아리예요.
1: 네네, 알겠습니다.
0: 예. 김장떡이라
1: 네네.
0: 해서 항아리 큰 그게 아니고.
1: 아, 네네.
0: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몇
1: 네네.
0: 시까지 일들 하십니까?
1: 아, 5시 반까지요.
0: 5시 반. 몇 시부터
1: 네.
0: 나오셔서?
1: 8시 반.
0: 8시 반부터. 아,
1: 네.
0: 알겠습니다. 자,
1: 네.
0: 그러면
1: 네.
0: 김치 항아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뭐
1: 네.
0: 신청곡 듣고 싶은 거 있어요?
1: 아, 신청곡이요?
0: 네.
1: 아,
0: 아무거나 그냥
1: 제가,
0: 틀어드릴까?
1: 네네.
0: 예, 알겠습니다.
1: 네네.
0: 7080의 대표적인 노래 한번 좀 저희가 찾아서 바로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네네네.
0: 자,
1: 감사합니다.
0: 제기동의 돼지
1: 네.
0: 누나, 앞으로도 허리케인
1: 네.
0: 라디오 자주 좀 들어주시고요.
1: 네네.
0: 감사합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예,
1: 수고하세요.
0: 네. 자, 제기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청취자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7053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최유규 씨, 반가반갑니다. 정답은 1번 풋고추고요. 오산에서 옷가게 하는 둘째 동생 딸이 6월 초에 결혼을 하는데 홍삼을 받고 싶어요. 멀리 가야 해서 차에서 식구들과 먹고 싶네요. 빠블로 돈가스 피디님도 수고하고요. 신청곡도 있어요. 문정선의 나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7053님한테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에 홍삼 진액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기동의 돼지 누나하고 7053님을 위해서 노래 나갑니다. 문정선 나의 노래.

0: 네, 청취자 신청곡으로 문정선 나의 노래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문자들을 보내주시네, 이 노래 들으고. 2321번님이 문정선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 마일리지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파라파도 청취자도 나의 노래 클래식 기타 울림 소리 좋습니다. 네. 자, 6790님께서 예. 당첨되셨는 건가요? 예, 풋고추가 정답이고요. 최근 아들이 독립한다고 기운이 없는 마누라와 먹고 싶습니다. 선물은요, 동백 커다리입니다. 아울러 TBS의 정상화 바라고요. 6790번님한테 용인 동백 커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세트 2인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6547번님, 네, 당첨입니다. 1번 풋고추가 정답이고요. 인천에 살고 계신 장모님께서 허리 수술을 했는데 염증 수치가 높아서 회복이 늦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인천 장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우국밥을 받고 싶어요. 6547번님, 네, 아주 효자 사위시네. 6547번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줄 서서 먹는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싹 문자로 1093번님, 네. 정답 1번이고요. 난생 처음 문자로 응모를 해봤습니다. 1구님 어쩜 진행을 맛깔나게 잘 하시나요? 아, 저한테 칭찬해 주셨네. 처음 문자 보내신 분인데, 이분 전화를 연결해 냈다네요. 1093번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여성 청취자시구나. 예.
1: 네네네네네.
0: 아유, 목소리 아주 쾌활하고 좋습니다. 예.
1: 아유, 너무 이상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리둥절합니다.
0: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느 동네 사세요?
1: 여기 보라매 동이요.
0: 저기 동작구 보라매.
1: 네, 가락구 보라매 동.
0: 가락. 아, 네. 거기가 옛날 신길동 그쪽 아니에요?
1: 신길동 쪽에서 더 신림동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0: 보람의 동이라고 따로 생겼나, 옛날부터 있었나요?
1: 옛날에 밖에,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봉천 일동. 봉천 일동이 여기가 보람의 공원?
0: 그렇지, 보람의 공원.
1: 네, 거기 그 동네에요.
0: 보람의 공원 후문 쪽이시구나, 그러니까.
1: 네네네.
0: 그죠? 거기가 네. 저 지하철역이 뭐가 있죠, 거기가?
1: 신림선이 있습니다.
0: 네?
1: 신림선이요.
0: 신림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네. 저도 옛날에 그 한 30여 년 전에 그 보람의 공원 옆에 살았기 때문에
1: 아, 예, 네. 예, 예.
0: 아침에 일어나 산책한 보람의 공원 저도 뛰어다니고 그랬었죠.
1: 예, 여기 옛날에는 그 공군사관학교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공군사관학교 예, 자리죠. 공군사관학교가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거기에 예, 이제 그런 공원으로 남았고 그 보람의 공원 자주 가시겠네.
1: 예, 뭐 거의 가다 매일 가다시피 하죠.
0: 매일 몇 시쯤 가세요?
1: 뭐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보람의 병원 뒷산을 걸어요, 능선을.
0: 그렇죠. 능선. 아, 거기 아주 도심에 훌륭한 공원이죠.
1: 아, 너무 좋아요.
0: 그 KBS나 MBC나 가끔 뭐 네, 날씨 이런 정보 전해줄 때 그 보람의 공원에 산책하는 분들 그런 모습 많이 비춰지잖아요.
1: 예.
0: 그죠. 아주 좋은 동네 사시네.
1: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살면 좋은 동네죠. 어디나 정부치고 살면 좋은 동네죠.
0: 아이고 명언이십니다. 정부치고 살면 거기가 좋은 동네다.
1: 예.
0: 청취자님 마일리지는 한 40대? 30대예요?
1: 감사합니다. 한 30년 플러스 해주세요.
0: 30년을 40에다 30년을 플러스 하라고요?
1: 32년. 42년. 7학년 2반이요.
0: 7학년이라고요?
1: 네네.
0: 어휴, 큰 눈 한 뻘 되시네?
1: 저기 뭐야, 최유교님께서는 왜 그렇게 안 늙으세요?
0: 안 늙긴 왜 안 늙어요. 근데 저도 많이 늙어가는데. 아니, 근데 정말로 7학년 2반이세요?
1: 네네.
0: 야, 진짜 저는 50대, 아까 40대는 좀 너무 내린 거고, 사실은 한 50 중후반쯤 제가 봤는데, 예?
1: 아유, 야,
0: 대단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어디 건강도 뭐 좋으실 것 같고, 아침마다 보람의 공원 산책도 하신다니까.
1: 예, 뭐 건강은 한데 이제 뭐 이렇게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70이 넘으니까 조금씩 아파요. 관절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뭐 좀 근데 건강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요.
0: 예. 어, 관절 정도야 뭐. 애교 아닙니까? 그 정도면 거의 아픈 것도 아니신데 뭐 보니까.
1: 기본이죠.
0: 예. 약은 뭐 드시는 거 있어요? 약.
1: 약은 관절에 좋다는 거, 콘드로이틴하고 이제 혈압 보지혈증 약은 기본이고.
0: 아, 저도 뭐 그 대한민국 중년 남자의 그 3대 필수 보약 있잖아요. 예? 당뇨, 고지혈, 혈압. 요거는 저도 즐겨 찾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기본이니까.
0: 그러니까. 예. 야, 근데 딱 그 60살에서 70 저도 그때가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 누님께서 네. 이제 먼저 저보다 앞에서 하고 계신 때니까 69살에서 듣다가 60 68 69 하다가 딱 70살 되던 해. 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저는 철이 없어서 감각 없이 살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0: 아, 상관없이. 예.
1: 네.
0: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 물리적으로, 네. 피지컬적으로 뭐 늙어가고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1: 네, 네.
0: 이 정서적으로, 정신 연령은 항상 젊다. 저도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거든요. 네. 누님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1: 저도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네. 생각 없이 살면서 이제 저는 또 신앙인이니까 또 이제 뭐. 신앙으로 그냥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0: 아,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1: 예, 예.
0: 네.
1: 예, 예, 예.
0: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자, 네. 그, 난생 처음 오늘도 새싹 문자로 응모까지 해주시고, 예? 그래서, 예. 저, 빠블로 PD가 이 선물을 예. 보내드린대요. 파주시 한과 쌀감이래, 오란다 예. 강정 세트. 예. 요거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잘 드시고요. 예.
1: 네.
0: 아, 저, 이렇게 저,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서 재밌는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 예, 아유, 좀 끊기도 아쉽네요.
0: 아, 그래요? 오. 노래 한번 할까요, 그러면 누나?
1: 아, 저 노래.
0: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요?
1: 아니, 좋아하는 노래 없어요.
0: 아. 아,
1: 노래는 다 좋아하는데.
0: 예.
1: 어, 뭐, 자신은 없고요.
0: 예.
1: 노래 듣는 거 좋아합니다.
0: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
1: 아,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0: 네. 예.
1: 저기, 허영란 씨의 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아, 그 노래 있죠. 예.
1: 네네.
0: 허영란의 날개. 예.
1: 네. 그,
0: 그러면.
1: 한 30대에 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0: 몇 살 때?
1: 30대.
0: 30대 때.
1: 예. 알겠습니다. 20대 후반 30대 들었던 것 같아요.
0: 날개 있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1: 그냥 훌훌 날아다녀야죠.
0: 어디로 날아다닐 거야? 자, 아이 누님 감사합니다. 노래 나갑니다. 아, 다음에 또 연결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허영란의 날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람의 동에 살고 계시는 청취자께서 신청한 노래, 날개 허영란 씨. 예.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라.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예.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뛰거나 날아야 됩니다. 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건강해지려면은 땅에 이 디디는 면적이 아주 작아야 된대요. 예. 양 발로 서 있을 때 면적이 제일 작지 않습니까? 가장 넓을 때는 누워 있을 때. 예? 온몸이 다 그냥 땅바닥에 있을 때. 그때 몸은 편하지만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0: 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도 동우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뒤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의 1차로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인데 뒤로 도봉 1터널 출구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의정부 방면으로는 녹천교 지나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구간의 1차로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라 서양양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시 허리케인 시작합니다. 서희석입니다.

네,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3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6940님께서 정답 1번 풋고추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수제 왕만두입니다. 왜냐하면요, 라디오 문자는 처음 참여해보는데 소고기 왕만두 받게 되면 우리 가족과 같이 소고기 왕만두를 함께 먹고 싶습니다. 파블로 PD님 오늘 꼭 뽑아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6940님께 보내드립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가족끼리 만두 회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530번님이에요. 정답 1번 풋고추고요. 택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선크림 매일 바르거든요. 선크림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선물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받고 싶어요. 예, 그렇죠. 이 자외선이라는 게 노출되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1530번님께 일산 마디역에 근처에 있는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예,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최국 씨가 왔어요. 조금 전에. 예, 오늘 저 뭐 깜빡했으면 늦을 뻔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왔습니다. 힘든 싱어 송주희 가수가 부릅니다. 자고 가.

0: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삼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우기국이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울지 마.
0: 오늘 밖에 왜, 쟤들 왜 저러는지 몰라.
1: 우리가 해요.
0: 효과음이 제때제때 나오질 않아. 어? 분기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예. 자,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예. 대신 화내주는 남자.
1: 그렇습니다.
0: 예. 아, 그리고요. 저 스튜디오 문 좀 제대로 닫고 들어와야지.
1: 아, 진짜?
0: 열려있잖아.
1: 일부러 어.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더워서?
0: 난 그래서 덥기도 하지, 덥기도.
1: 아, 일부러 열어놓으신 줄 알았어, 진짜로.
0: 아니, 에어컨 좀 틀어달라는데, 네. 전기요금 안 내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나? 어? 에어컨 아니, 좀 틀어달라고 그래.
1: 여기가 네? 지금, 네. 그거잖아요. 뭐.
0: 다 책, 야, 안 돼.
1: 불.
0: 못 내고 있잖아, 전부 다.
1: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지금 공공기관 그거잖아.
0: 그거는 뭐 정부 시책이니까.
1: 네. 네.
0: 에너지
1: 자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에어컨 전... 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에어컨은.
0: 화를 내야 되는데.
1: 아,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무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이거 뭔 방송국 이게.
0: 예. 네. 이 최국 씨가 말입니다. 이거 다른 일도 아니고.
1: 더워!
0: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는 그 극한 직업의 이 코너인데.
1: 그러니까,
0: 예, 뭐, 이 덥게 만들어놓으면 진짜 앰뷸런스 올릴 수 있어.
1: 땀 좀 많이 흘리겠는데, 오늘. 예.
0: 아, 저 시설팀에다 전화는 했대.
1: 아, 예. 그래?
0: 너 어느 세월에 들어오냐고. 아, 자.
1: 일단 나중에 준다고 하고, 일단 틀어달라고 하세요. 외상, 외상!
0: 여기 다 외상이야.
1: 아, 그래?
0: 다 외상이야.
1: 몇 년째 외상인 거야? 속도 좋아. 다 봐주고 뭐. 아무튼. 예.
0: 아 요새
1: 빨리
0: 뭐,
1: 잘 됐으면 좋겠어요.
0: 요새 화두는 뭐 이란 전쟁 그 플러스 네, 우리 네. 주식 저 삼전 닉스 뛰는 거 아니에요?
1: 예. 네. 그리고 지방선거
0: 있어. 네. 어 지방선거도 있지.
1: 예. 네.
0: 전에 뭐 주식 한다 그러지 않았어?
1: 아니 없어요.
0: 다 팔아치웠어?
1: 아 네. 네? 아니 뭐.
0: 아니 요새는 안 해?
1: 팔아치울 정도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아시잖아요. 제가 뭐 있어야 하지.
0: 네, 알았어요.
1: 아우 이거 삼성전자 진짜 1년 전에만 사놨어도 이게 어떻게 얼마야 그죠?
0: 제가요 그 얘기하니까 아까 저 휴대폰으로 삼성전자 이런 거 이제 검색어에 있길래 그걸 네. 눌렀어. 그걸 누르다가 이게 쭉 휴대폰 이렇게 올리면은 마지막에 하면 뭐 인터넷 카페 글 그런 것도 있잖아. 네, 네, 네. 거기에 뭐라고 썼나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 지금 이 삼성전자가 7만 원에 끝났는데
1: 네.
0: 이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거야.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했더니 네.
1: 언제요?
0: 2025년 7월 달이야.
1: 와 작년 7월이요? 1년 전이네.
0: 1년도 안 된 거야.
1: 1년도 안 됐네.
0: 아 참.
1: 와 그럼 지금 21만 원 막 22만 원 하잖아요. 지금.
0: 21만 원이 뭐야 지금 뭐
1: 얼마야?
0: 28만 원 하는 거 하잖아 지금.
1: 와.
0: 어제 28만 원 저 야, 찍었었어.
1: 1년도 안 돼서 4배로.
0: 아 근데. 작년 7월 달에 글쎄 7만 원이래.
1: 네.
0: 그래가지고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그 전문가가

0: 가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거기다가
1: 뭐라고?
0: 목표 주가 네. 삼성전자 목표 주가 78,000원.
1: 78,000원이었어?
0: 작년 오. 7월에.
1: 야
0: 그런 걸 알았으면 사는 건데.
1: 근데 이런 야. 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없는 게 네 배가 올랐잖아. 예를 들어서 네. 1년도 안 돼 네 배가 올랐잖아. 그러면 네. 적어도 한 뭐 1억 정도 넣으면 한 4억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저 같은 애들은 100만 원 넣는다고. 100에서 400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한 방이 필요한데 네. 돈이 없으니까.
0: 종잣돈이 커야 된다.
1: 그렇지. 그렇지.
0: 아, 여보세요. 그런 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냐. 조금 조금 모아가지고 해야지.
1: 천리길은 뭐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면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0: 예. 하여튼 그래서 전문가 분들이 참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전망을 하는 것 같긴 한데.
1: 네.
0: 작년 7월 달에 글쎄 그 전문가의 전망치가 7만 8천 원이야.
1: 그러니까.
0: 지금 뭐 그러니까요. 30만이 아니라 네. 뭐 40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
1: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0: 아, 그 전문가 분들한테 점잖게 네. 한마디 좀 해.
1: 뭐라고요?
0: 제대로 좀 맞춰달라. 네. 제대로 전망 좀 하라고. 화는 크게 내지 말고.
1: 제대로 좀 해주세요.
0: 네, 그렇지. 네. 점잖게.
1: 그리고 주식 이렇게 사라고 추천하시는 분들. 예? 네? 그런 얘기 하잖아.
0: 뭐.
1: 아, 근데 진짜 비밀이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라고 꼭 사시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확실한 정보면 그냥 자기가 사서 자기가 돈 벌면 되지. 왜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게 참 이해가 안 가. 아무튼 왜 이렇게 오늘 문자가 안 옵니까, 여러분? 화난 일 없어요?
0: 요거 소개해드려야지, 이런 거.
1: 화난 일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아, 요거, 이런 거.
1: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0: 그렇지, 뭐.
1: 할 때도 너무한다. 갑질. 뭐 이런 거. 지금. 지금도 지금 실시간으로 막 그런 거 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0: 저거 해봐 그러면.
1: 저거 화물차 하시는 분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0: 주식해서 망했다 이런 분들 화난다. 주식해서
1: 남들 망했다. 다 주식 돈 버는데 나만 지금 꼬라박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돈 떼인 분들 빨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 테니까요.
0: 그 주식해서 돈 잃었다는 분들 문자를 받으면 화만 내고 말 거야? 네? 화만 내?
1: 이러면 뭐 어떻게? 내가 대신 사줘요? 근데 진짜로 그런 건 있대요.
0: 네.
1: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네. 진짜 이익을 보신 분들은 조금 또 그런 분들 얼마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
0: 그거 왜 뭐 FOMO라고 그러잖아. 영어로 줄여가지고.
1: 파모?
0: 포모 포모.
1: 포모? 그게 뭐야?
0: 나는 모포의 반대말이잖아.
1: 뭔데 포모가 뭐야?
0: Fear.
1: 어?
0: Fear.
1: F-E-A-R. Fear? 공포? 어,
0: 공포.
1: 네. 그리고?
0: 그 다음에 더 얘기해줘.
1: 오, 네.
0: Fear of.
1: 오브.
0: 오브. 미싱 아웃.
1: 미싱
0: 아웃. F-O-M-O.
1: Fear of
0: missing out.
1: 그게 무슨 뜻이에요?
0: 내가 잊혀지는 듯한 공포. 왜 웃어 형이 좋은 얘기하는데.
1: 아 진짜 그런 거야?
0: 아 시사 용어잖아 네. 지금.
1: 아 이게 포모.
0: 포모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야.
1: 그러네. 포모 증후군이라고 있네요.
0: 저 있잖아 영어 사전에.
1: 다른 포모. 사람은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0: 그러니까.
1: 어 내가 지금 그걸 알고 있구나. 나 지금 포모 증후군.
0: 아, 너만 알냐? 어? 나도 마찬가지야.
1: 아, 어, 다 그래 지금.
0: 아니 네. 나는 그냥 체념해 버렸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예. 옛날에 말이죠.
1: 네.
0: 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때 어디 고려대학교 정보학과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1: 네.
0: 그 경제 관련해서 그때 허리케인 라디오도 뭐 초대손님 부를 정도로 여력 있을 때인데 교수님까지 불러가지고 비트코인의 미래 뭐 이런 거 들었었는데
1: 아, 진짜?
0: 네. 그때 그 양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비트코인 그때
1: 맞아,
0: 2천만 원 할, 앞으로 네. 요게 저 2천만 원인데 네. 지금 현재 네. 앞으로 이거 뭐 몇천까지 올라간다는 네. 그런 전망을 했었거든.
1: 네네네. 네, 네.
0: 아, 니 속으로 2천만 원을 거기를 왜 사? 이렇게 결국 그때 샀었으면.
1: 그렇지.
0: 예. 예.
1: 아무튼 여러분들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2311.
1: 아니, 이거,
0: 맞아요.
1: 이거
0: 빨리
1: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자, 2311 문자 왔습니다. 청취자님. 꿀꿀했는데 최국 씨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확 날아갑니다.
1: 왜 꿀꿀한지 그걸 사연을 보내시라고. 왜 꿀꿀한지 그냥 꿀꿀한 대로 끝나시면 안 되고.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왜 꿀꿀하신 거예요 도대체?
0: 그렇지.
1: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2311님. 네. 내가 대신 화를 내드릴 테니까 보내시라고.
0: 자, 1881님이 주식 때문에 화난 분들 문자 주세요 했더니 바로 문자 주셨네.
1: 네.
0: 아니 주식 때문에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어디서 정보를 슬쩍 얻어서 주식을 사면은 꼭 제가 사는 것만 떨어져요. 그러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그걸 팔잖아요. 그러면 네. 그건 또 올라가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최국 씨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

0: 크크크 우프입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계셔.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0: 내가 뭐 주식한테 화 좀 내야지.
1: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은 오른다.
0: 아니까 그러니까 분석하지 네. 말고 네. 우리가 뭐 분석할 입장은 아니고.
1: 그러니까
0: 나 화만 내. 네. 1차원적으로 화를 내.
1: 어떻게 화를 내야 돼?
0: 너 그러면 안 돼. 네. 어? 주식한테 화를 내야지. 네.
1: 떨어지지 마.
0: 그렇지.
1: 1881님 미 사면은
0: 그렇지 무조건 올라.
1: 올라 무조건 올라. 알았어.
0: 네.
1: 삼성전자 잘 들어. 1881님이 사면 무조건 떨어뜨리기만 해봐 아주. 무조건!
0: 지구를 떠나고 싶냐, 그래. 예?
1: 지구를,
0: 지구를 떠나고 싶냐.
1: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0: 네, 너무.
1: 아, 못 살리겠어.
0: 너무 저, 김병조 소리, 저, 선생 소리.
1: 아, 근데 1988년 그
0: 그러면 유행을... 안드로메다 가고 싶냐, 그래. 아, 그럼 네가 뭐 하나 내든가.
1: 알았어, 생각해.
0: 아, 네가 너무 아니, 없어가지고 내가 옆에서 한마디 거두는 거 아니야.
1: 알았어.
0: 아, 그러면, 아, 형, 알겠습니다. 아니, 한마디 하면 되지.
1: 안드로메다를.
0: 또 비웃어요.
1: 안드로메다를
0: 또.
1: 떠나고 싶어?
0: 그렇지. 아,
1: 야, 이거.
0: 안드로메다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로 가고 싶냐.
1: 안드로메다로
0: 거죠.
1: 가고 싶어?
0: 그렇지.
1: 아, 이걸 못 살리겠어.
0: 아, 그럼 네가 진짜. 새로운 걸 내, 그러면.
1: 했어요. 지금 생각 좀 하고.
0: 아, 형이 땀 흘려가면서 그 생각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나 아이디어를 줬더니.
1: 아, 감사합니다.
0: 그걸 비웃고 말이야.
1: 오, 문자 왔다, 문자. 형, 빨리, 문자. 빨리
0: 주세요. 0337님, 네. 네. 아,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말이야. 너보다 내가 더 힘든 것 같아. 문자는 내가 다 읽잖아.
1: 운명이라고 생각하셔도
0: 자, 0337. 조금 참으면 뭐 좋은 일 있어?
1: 아니, 아무래도 저기 선거 끝나면. 뭐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0: 좋았어. 뭐
1: 누가 되든
0: 그거 하나 믿고 한번. 0337번님. 최국 씨 대신 화 좀 버럭 내줘요. 뭐냐면요. 큰 길가 점포에서 장사하는데요. 건물 화장실이 있어요. 건물 화장실이 있대요.
1: 네네네.
0: 큰 길가 점포 장사하는데. 건물 임대하는 세 가게가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일주일에 한두 명씩이요. 다짜고짜 반말로 아줌마 급해서 그러는데 화장실 비번 좀 알려줘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돈 내고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공용 화장실로 만들 순 없잖아요. 옆에 카페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라고 그러는데도 이번 어르신은 가게 앞에서 계속 담배만 피우며 위아래로 째려보고 노려보고 손가락질에도 혀도 끌끌 차고 겨우 그런 거 안 알려주냐고. 예. 겨우 그런 걸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 힘들게 하는지. 집에서 싸! 화 좀 내주세요.
1: 집에서 싸!
0: 그렇지.
1: 집에서 싸!
0: 모범답안을 보내주세요.
1: 집에서 싸!
0: 아유, 예.
1: 집에서 싸! 그렇게 급하면 집에서 싸고 와! 왜! 아주머니한테! 왜 그래! 아주머니한테! 니가 인간이야!
0: 아, 좋았어.
1: 집에서 싸!
0: 아, 절규합니다, 최국이가. 아.
1: 쫌매, 그냥 쫌매! 묶어!
0: 그러다 방광 터진다. 0337번님이
1: 터지든가 말든가
0: 모범 답안 문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집에서 싸! 이렇게 화 좀 내달라고. 네. 아이, 얼마나 이 0337번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어? 그 말입니다. 아저씨한테.
1: 아, 저, 너무하시네, 진짜. 뭐, 뭔 잘못이 있다고.
0: 여러분들도
1: 위아래로 째려보고 진짜.
0: 문자 보내시고요. 신나게. 아, 요렇게 좀 읽어줘. 이렇게 좀 화 좀 내줘, 최국 씨한테.
1: 아, 진짜.
0: 모범 답안 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1: 어르신이면 어르신답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뭐, 어? 네. 자. 집에서 싸! 이거 입에 착착 달라붙는데.
0: 그러니까.
1: 집에서 싸?
0: 딱 와닿잖아. 자, 새싹 문자로 4972님이 오랜만에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1: 왜 오랜만에 들어? 왜? 매일 들어야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문자도 지금 새싹이네.
0: 이걸
1: 처음
0: 매일.
1: 들어오셨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0: 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매일 듣냐, 이거를.
1: 아, 네. 지금 몇 년,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들어! Every day! Listen!
0: 자, 영어까지. 자, 근데 문자가 이 4972.
1: 아, 없어요, 이제?
0: 새싹 문자까지만 없, 거기까지 노래 듣고 와야 돼.
1: 아, 문자 없어?
0: 아니면 네가 노래해야 돼.
1: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아, 이렇게 재밌대잖아요. 왜 문자 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0: 아, 문자가 와야지 화를 내드리지.
1: 아.
0: 자, 이한경이 부릅니다. 거기서 거기.

0: 네, 이한경 씨의 거기서 거기라는 노래 듣고 왔어요. 노래 괜찮죠?
1: 네, 좋은데요.
0: 뭐 50보 100보 이런 것도 있잖아.
1: 네, 이건 노래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0: 그러니까. 아. 이한경 씨가 저 전에 그 몇 주 전에 힘든 싱어 출연했던 분인데
1: 네네.
0: 문경에서 남편분하고 같이 올라오셨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0: 그래서 어떻게 같이 오셨습니까? 했더니 문경에 어디 산골짜기에 네네. 거기 계곡 옆에다가 나 혼자 산다 전원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지어놓고 계곡가에서 아주 자연생활을 한다.
1: 네. 네,
0: 그랬던 가수분이에요. 이한경의 거기서 거기를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자, 노래 듣는 사이에, 최국 씨 살려주려고 문자를 보내주셨네. 5740번님이에요. 화 좀 내주세요. 야외 활동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불 주신 문자 자꾸는 오는데, 자동차 창문 열고 담배 피우며 달리고 있네요. 제발 좀 아저씨들 부탁해요. 잠깐의 즐거움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라는 거를 제발이요. 5740님이 아무래도 여성 청취자 같은 네, 것 같죠? 같은데요, 아저씨들 지금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한마디 해야지.
1: 아, 참, 그 요즘 그 뭐, 때가 오는 때인데 이렇게. 그
0: 안 됩니다, 안 돼. 큰일 나요. 네. 어, 아저씨들! 그, 그래.
1: 불나면 어떡하려고? 어?
0: 아저씨들 그래.
1: 아저씨들! 네. 아저씨! 네. 아저씨!
0: 왜, 왜?
1: 피지 마!
0: 피우지 마, 그래.
1: 피우지 마!
0: 피우지 마.
1: 피지 불나! 불난다고!
0: 불나는 것도 불나는 거지만, 뒷차에 이제 그 먼지 재떨어지고 다 떨어진다고.
1: 재떨어져. 아 이건 별로 화내기가 싫은데. 아.
0: 가슴이 찔리냐?
1: 네.
0: 아무리 담배 피워도 그런 거 하면 안 돼.
1: 아,
0: 안에 자기 차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1: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0: 예. 네. 자 이번에는
1: 그러지 맙시다.
0: 예, 7909번님 최국 선배님 집에서 싸 좋습니다. 굿이에요. 밖에서 왜 싸? 집에서 싸질러?

0: 왠지 히트감이 입에 쩍쩍 붙네요. 이런 멘트를 해달라는 거야.
1: 네, 응? 이것도 뭐 저 사연이 맞아야 하는 거지 뭐.
0: 야, 뭐 앞뒤 가리냐?
1: 어떻게 맨날 해? 뭘
0: 앞뒤 가려? 응? 그냥 그 청 청취자 아까 이렇게 모범 답안 보내주면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컨셉이잖아. 한번 소리 질러 드려.
1: 알겠습니다.
0: 어? 시원하게.
1: 네. 밖에서 싸.
0: 그렇지.
1: 집에서 싸. 밖에서 싸. 누워서 싸. 엎드려 싸. 그냥 싸 그냥. 싸줄 껴.
0: 야. 지금 뭐 논산 훈련소 사격 훈련 아니야?
1: 밖에서 했어? 안에서 싸?
0: 밖에서 안에서 싸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 네. 시골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마실을 딴 집에 갔다가 오면은 네. 꼭 이게 바지 춤을 이렇게 하면서 총총 걸음으로 들어오셔. 그 할머니가 아니 영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냐 그러면은. 말 싸러 왔대.
1: 아 진짜.
0: 아 옛날에 시골에서는
1: 네, 밖에서 없으니까.
0: 그 분뇨 자체도 그 자원이잖아.
1: 아 진짜.
0: 그러니까 네. 걸음용으로 써야 되니까.
1: 걸음용으로 써야 되니까.
0: 그때는 밖에서 싸라 그래도 안 살 때야.
1: 야, 진짜 또 그럴 때가 있었네요.
0: 아, 너 살았대매 시골에서.
1: 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뭐 그 정도가 아니라니.
1: 네? 아니 그냥
0: 그 나가 살았던 형이 살았던 건 뭐. 그 사람도 아니라는
1: 집에,
0: 거야?
1: 집에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0: 옛날에 그랬다, 이거.
1: 적은 없었는데.
0: 자, 이번에는. 네. 1448번님, 새싹이에요. 최국 씨 화 좀 내주세요. 헬스클럽 샤워장에서 슬쩍 소변 보는 아재들한테 버럭 화 좀 내줘요.
1: 집에서 싸! 집에서 싸! 집에서 싸! 이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아주 난리 났어, 아주 그냥. 밖에서 막 지금 뭐 공중화장실. 집에서 싸! 뭐 헬스클럽에서
0: 샤워장이 샤워장이
1: 화장실 오줌 쳤어 오줌 쳤어 지금 아이 진짜 나 진짜
0: 냄새 나
1: 왜 갖다 싸는 거 왜
0: 냄새 다 나
1: 샤워장 싸고 막 목욕탕에서 싸고 아주 난리 치사 냄새 나
0: 모르는 거 같지
1: 찌린내나
0: 그렇지 찌린내나 그래
1: 아 진짜 뭘 처먹은 거 진짜 아우 나 정말 야 신장이 안 좋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우 냄새가 아우 썩었네 치사 집에서 집에서
0: 자, 이번에는 4790번님.
1: 먹지 마, 물을 그냥!
0: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새벽 4시에 출근하는데, 택시 자가용이 깜빡이를 잘 안 켜요.
1: 집에서 켜! 아, 이거 아니다.
0: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깜빡이 잘 켜고 다니라고. 깜빡... 오늘도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1: 깜빡이 켜!
0: 이거 싸는 얘기 아니야.
1: 켜!
0: 켜는 얘기야.
1: 깜빡이 켜! 그거 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0: 왜 안 켜!
1: 깜빡 켜고 잘못 들어갔다, 진짜. 밥 숟갈 논다, 진짜. 깜빡이 켜!
0: 안드로메다 가고 싶어, 그래.
1: 안드로메다 가고 싶어!
0: 그렇지.
1: 형풍기에서! 가고 싶어!
0: 일론 머스크의 로켓하고 화성 보내줄까, 그래.
1: 일론 머스크 로켓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쨌다고?
0: 일론 머스크 로켓.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켓하고
0: 화성으로 보내줄까?
1: 화성으로 보내줄까?
0: 그렇지.
1: 200억이야. 되게 비싸다며 그거.
0: 뭐가? 한번 가는데?
1: 네, 로켓 타고 가는데.
0: 아 화성까지 가는데?
1: 네, 그거 되게 비싸요.
0: 그래? 그거 6개월 걸린다며 화성까지 가는데.
1: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0: 네.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1: 그럼 경기도 화성으로 가.
0: 자 이번에는 8021번님. 요즘 저 따뜻한 봄날 동네 공원에 가보면요. 애견 인구가 많아서 애견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 견변은 대체로 잘 치워가는데 견변 예? 네. 이거는 잘 치워가는데 소변은 너무 방치해서 계속 이렇게 애견이 많은데 방치하면 냄새가 날 것이다. 뻔한 일이거든요.
1: 네.
0: 애견들 있잖아요. 기저귀 채워서 산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0: 너무 많아요. 애견들 노상방뇨하는 거 화나요?
1: 아 그러네. 오줌을 생각을 못했네. 네,
0: 똥은 뭐 치우는 건 그렇다 하는데 오줌이 문제다. 아. 너무 많이 싼다.
1: 진짜 자, 기저귀 네. 채워야죠.
0: 노상방뇨하지 마 그래.
1: 강아지 잘 들어. 너도 집에서 싸. 너도 집에서 싸. 요크셔 터리어 요크셔 잘 들어. 골든 리트리버 잘 들어. 집에서 싸.
0: 아이고.
1: 집에 싸!
0: 근데 애견.
1: 쫑! 잘 들어, 쫑!
0: 애견들 기저귀도 있나 보지?
1: 어, 그런가 본데요?
0: 반려견 기저귀가 있나 봐.
1: 기저귀 채우면은 기저귀에다 싸요? 강아지들이? 애기들처럼?
0: 뭐, 그럼 기저귀 채우면, 기저귀가 있으면 기저귀 채우면 뭐 안에서 수컷이면 다리 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 번쩍 들고.
2: 그럼 기저귀 차고 다리 들고 싼다고?
0: 나는 근데 그렇게 봐도 기저귀 찬 반려견 한 번도 못 봤는데?
2: 나도 못 봤는데, 이거.
0: 아니, 그 찾아봐요, 빠블로.
2: 근데 진짜 이게
0: 기저귀, 반려견 기저귀 한번 아, 검색해봐. 그러네. 정말 그런 게 있나?
2: 이게 가끔 산책로에서 이렇게 좀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게 강아지들 오줌 때문이구나.
0: 그렇구나. 어. 어, 있네. 정말. 아, 반려견 기저귀 수컷. 아.
2: 기저귀 있어?
0: 애견 기저귀. 야, 맞네.
2: 기저귀 차! 기저귀 차! 오. 어디다 싸는 거야, 지금?
0: 6,500원.
2: 어. 니가 강아지면 다야? 진짜! 어디, 니가 개야?
0: 어디 저, 아파트에 보면 말이에요. 저 오줌 치우기 위해서 물 있잖아. 네. 500ml 생수병 들고 다니라고 하더라고.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오줌을 싸잖아. 네. 그걸 희석하라고 물로.
2: 아 물로. 어,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어. 어.
0: 그러면 견주들한테 네. 한마디 해.
2: 희석해. 에?
0: 희석해.
2: 희석해. 섞어.
0: 500ml 섞어. 가지고 섞어.
2: 싸면 물 부어.
0: 그렇지.
2: 섞어. 좋은 방법이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저귀 찰 기저귀 살 돈 없으면 물 부어.
0: 오늘은 나 싸는 것만 하고 있네.
2: 500원이면 된다잖아. 네. 아, 1,000원인가요, 생수가?
0: 500ml. 네, 500원짜리가 아니고 500ml. 네. 자, 이번에는 1096번님. 최국 씨 고마워요. 저번에 화 내달라고 했던 연천의 제인폭포 근처 하천.
2: 아, 예, 예.
0: 하이어
2: 기억나요.
0: 많이 잠겨 있다고 했었는데.
2: 어, 기억나요. 네.
0: 저거 네, 사진 네, 그때 저기 네, 저 네, 모래 사장에 폐타이어가 네. 그냥 엄청 보였던 거.
2: 네, 네, 네.
0: 그랬는데 연천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2: 진짜?
0: 국방부하고 연천군청 합의하에 하에 깨끗하게 처리할 거라고 하며 혹시 위험할 수가 있으니 네. 자세하게 점검 관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한다 하더라고요. 진짜요? 역시 최국 씨 허리케인 라디오 최고입니다.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2: 우와.
0: 깨끗하게 치워지면 다시 사진 찍어 보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 박수 한번 치죠. 어,
2: 와, 민원이 해결된 거예요.
0: 야,
2: 근데, 아, 나 근데
0: 대단하네.
2: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연천 군수님한테 내가 완전
0: 맞아
2: 난리 쳤잖아.
0: 그래가지고 화 좀 내라고.
2: 네. 그리고 끝나고 나 되게 불안해했잖아요.
0: 야, 그렇지. 너 끝나고도.
2: 어. 아, 군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
0: 청취자분들 뭐 그걸 알아야 돼. 이날, 그날 네. 그래가지고, 어? 군수님한테 화내라고 막 그랬더니, 아, 예. 얼떨결에 제가 막 컨셉이니까 화내도 돼, 화내도 돼, 그랬더니, 네가 인간이야? 군수 막 그랬잖아. 그래서 끝나고 내려갔더니, 그냥 발발발 떨면서 최국이가, 야, 이거 내가 군수님한테 이거 네가 인간이냐고 했다고.
2: 네. 어우, 그러니까.
0: 야, 그래서. 야, 컨셉인데 괜찮지. 내가 그때 그랬거든.
2: 아무튼 군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0: 근데 사실은 아유. 내가 그 컨셉이라고 너를 위로했지만, 예?
2: 그러니까.
0: 속으로는, 그러니까, 그래, 뭐 너를 혼나든 말든 나는 안 했잖아.
2: 그러니까.
0: 혼나도 너만 혼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어, 연천군청에서 이거.
2: 군수님이 아주 대인배이시네요.
0: 대인배야.
2: 아주 대단합니다.
0: 아, 예. 지금 저.
2: 감사드립니다.
0: 파블로가 또 이 순간 포착해가지고 인터넷 네. 검색을 했네. 연천 군수님이 네. 김덕현 군수래.
2: 어.
0: 56년생이.
2: 덕현이 형! 덕현이 형! 고마워요!
0: 잘했어, 그래.
2: 형 한 번 더 해! 어, 이거 선거판에 걸리나?
0: 그런 네. 얘기면 안 되지.
2: 농담입니다.
0: 네, 그러면 예. 저희는 김덕현 군수가 누군지 네. 전혀 모릅니다.
2: 저도 모릅니다.
0: 아, 컨셉을 한 거예요, 그냥.
2: 어느 당인지도 몰라요.
0: 무슨 선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2: 진짜로?
0: 거예요.
2: 진짜로?
0: 네.
2: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0: 네.
2: 타이어 치워주셔서.
0: 자, 그러면 1096 청취자님, 저 다음에 다 치워지고 나면 선거 끝나고 나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2: 네.
0: 자, 그러면 싸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챔피언.

0: 자, 예, 챔피언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저, 그, 청취자께서 화내달라고 하면서 문자 보낸 거, 그, 강아지 용변 보는 분들. 예. 그, 분변은 뭐, 어? 치워야 되지만, 네. 소변은, 강아지 소변도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자도 이제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듣고 062 청취자께서, 예,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기요, 강아지 오줌은 치울 수도 없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접 압법으로 보내셨네.
1: 뭐, 아니, 그러니까 물 보라 이거지, 물.
0: 그러니까. 네. 네. 뭐 법적으로는 뭐.
1: 물 보야죠. 뭐
0: 그러니까 강아지가 데리고 나갔는데 네. 기저귀를 채워야 된다고 하지만, 아, 글쎄.
1: 그러니까. 네?
0: 그렇다고. 그 모든 반려가한테 네. 기저귀를 또... 채워가지고. 저 산책시키는 것도 그렇고.
1: 그러니까 또 네. 이제 또 그렇다 법으로 만드는 것도 너무 좀 아, 매정한 네. 것 같고.
0: 하여튼 뭐 그러니까 강아지
1: 분들께서
0: 강아지 똥만큼은 네. 열심히 치우는 걸로 하고.
1: 소변 보면 이렇게 물로 이렇게 희석시키고.
0: 그 정도까지 우리가 네. 타협을 볼까?
1: 네. 그렇게 하면.
0: 우리가 뭐 국무회의도
1: 같아요.
0: 아닌데 뭐 이런 거 해도 되나? 네? 국무회의에서 뭐 강아지 똥 오줌 얘기는 안 하잖아, 근데.
1: 네. 아 그리고 하다못해 네. 인간들도 급하면 나무에다가 좀 걸고 하는데. 뭐 일단 희석. 하는 방향으로.
0: 알겠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번에는 7025번님이 문자 공용화장실에 누가요? 자꾸 휴지를 변기에 넣어서 막아놔요. 누군지 알면 X꼴을 휴지로 막아버린다고 화 좀 내주세요.
1: 똥꼴을 휴지로 막아버린다? 야! 야! 똥을 쌌으면 휴지를 제대로 닦아가지고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야. 야! 너만 싸! 변기가 네 거야!
0: 네가 인간이야.
1: 집에서 싸!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해.
1: 네가 인간이야, 이 똥같은 인간. 똥꼴을 휴지로 막아버린다! 라고 7025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
0: 그렇습니다. 예, 더블 코트 해가지고요. 7025 청취자께서 X꼴을 휴지로 막아버린다! 이렇게 화좀 내주세요. 모범 답안을.
1: 똥꼴을 휴지로 막아버린다! 와.
0: 요새 아주 최국이 편하게 한다, 너 요새.
1: 아, 너무 좋아요.
0: 모험 답안이 올라오니까. 네. 어, 내 책임도 아니야.
1: 그렇습니다.
0: 청취자가 이렇게 욕을 했으니까 그대로 읽어내주고서. 네. 내 뜻은 아니다.
1: 4288님 문자 주셨네요.
0: 뭐라고?
1: 어, 국이 꼭 도라이 같아. 라고.
0: 어, 그 다음에 또 있네. 도라이 같아. 아주 잘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도라이 같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어차피 왜 뭐 돈도 안 들어오는 거. 그냥 막 하다가 나 그냥 저기 잘릴라고. 시원하게
0: 가미가제야?
1: 뉴스 일면 한번 시원하게
0: 가미가제냐? 가미가제? 가미가제로 되고 싶어? 자, 0337번님 지금요 집에서 싸 하면서 정면 쳐다봐주는 최국 씨 눈빛에 제가 심쿵합니다. 아까 집에서 싸 하면서
1: 취향이 독특하시네.
0: 집에서 싸 그래서 카메라 봤어 아까?
1: 몰라 했나 봐요.
0: 눈빛에 심쿵해야 되잖아.
1: 집에서 싸 보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0: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거든요. 집에서 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한 세 번만 더 해라 이 청취자 위해서. 네. 심쿵하대잖아.
1: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 싸.
0: 그렇지.
1: 집에서 싸.
0: 눈빛.
1: 집에서 싸.
0: 아. 자.
1: 아 힘들어. 아. 진짜 별걸 다 한다 나.
0: 아 나도 땀 난다야. 네. 근데 에어컨은 켜달라는데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야?
1: 아, 좀만 참아요. 이제 거의 다
0: 끊었어요. 아, 봐봐. 이 땀이 그냥 비 오도 다 나. 아, 진짜 너무하다.
1: 거의 다 끝났어.
0: 아, 몇 분이냐? 43분이지? 한 17분만 더 버티면 돼. 아니, 17분이 아니고 7분만 버티면 되겠다.
1: 다음 주부터는 저기 세수대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발 담그고 하세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어. 형님, 이거 형님이 이제 조심하라 해요.
0: 알겠어. 네. 자, 이번에는 7633번님 개념 없는 사람들한테 화 좀 내주세요. 오랜만에 지난주 일요일날 아파트 뒷산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길가 풀숲에 휴지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무개념한 사람들 혼 좀 내주세요. 아... 이런 사람은 집에 콕 박혀있지 산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아, 나오지마 나오지마. 당신한테 집에 그냥 콕 박혀있어. 집에 있어. 나와가지고 이제 민폐나 끼치고 말이야. 쓰레기를 걷다 버린 거야 지금 쓰레기를. 네가 뭐 그냥 뭐.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그렇지. 이건 개념 없는 것들 진짜. 아, 진짜 개념을 쌈싸먹었나 진짜. 똥꼬를 쓰레기로 막아버린다.
0: 일론 머스크 로켓 태워가지고 목성에 보내줄까 그래.
1: 일론 머스크 로켓에 태워가지고 목성에 보내줄까? 아, 좀 길어 유행어가.
0: 아, 그래도 이제
1: 나쁘진 않은데.
0: 그래도 상상이 되잖아. 그냥 지구를 떠나라기보다는 구체적이잖아.
1: 일론 머스크 전기차 감전시켜 버린다. 무슨 말이야 이게?
0: 아, 괜찮았어. 예. 자, 그러면 아,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대신에 시원한 노래 한 곡으로 대신하겠다네.
1: 아, 효과가 있대요, 진짜.
0: 아, 전철이 부른 전기차가 아니고 전철이 부릅니다. 해운대 연가.
1: 몇 호선인데요?
0: 아니야, 가수 이름. 아, 네.

0: 틀긴 틀었는데 온도를 좀 더 낮추겠다고 그랬대요.
1: 네. 어차피 다 끝난대 뭐.
0: 그러니까 이제 뭐 2분이면 끝나는데 뭐. 예.
1: 그리고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아까보다.
0: 이제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이번에 0622번님 TV 스탠드 밑에 5만 원권 두 장을 짱 박아놨는데 분명히 아내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문자라 새벽 갔어요. 그래놓고 쌩깝니다. 화 좀 내주세요.
1: 어디 새벽아? 그, 그, 애써 그렇게 딱 숨겨놨는데, 그걸 또 가져갔어, 우리 사모님께서. 아, 진짜. 아, 반띵해! 5만원만 줘!
0: 내놔, 그래, 내놔.
1: 5만원만 줘!
0: 내놔, 그래.
1: 다 내놓으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0: 반띵 하자고.
1: 어. 아, 진짜 다 가져가면 어떡해! 아, 나 저 친구랑 치킨, 저기, 치맥 하려고. 에이, 진짜!
0: 아니, 그리고, 어떻게 다 보이는 데다가 그걸 숨겨놔, 그걸 보물찾기 할 때. 에? TV 스탠드면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다 보이는 데 아니야?
1: 아니 밑에 스탠드 밑에.
0: 아 네. 다, 오히려 이제 방심할 것 같으니까.
1: 네, 그렇죠.
0: 그 밑에다 이렇게 한 장씩 양쪽에 넣었는데 그 아내분이 저 뭐야 주방에서 이렇게 네. 밥하다가 슬쩍 본 거 아니야?
1: 아
0: 남편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1: 아 청소하다가 뭐 그래서 쓸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제대로 숨겨요.
0: 그렇지.
1: 아유, 네. 왜 그래 선수끼리?
0: 그렇지. 어.
1: 네. 저기다 차 다시 방에다 넣어요. 글로우박스. 거기가 제일 안전해.
0: 그래? 예,
1: 아니면 트렁크. 트렁크 열면, 차 트렁크 열면.
0: 뒤에 트렁크?
1: 예, 뒤에 트렁크 열면 또 바닥에 이렇게.
0: 그렇지. 그 청소도구함 예. 있고 스페어 타이어 있는데. 예,
1: 거기다가.
0: 아.
1: 거기다가 넣는 게 제일 안전해.
0: 오, 경험상?
1: 웬만하면 몰라요.
0: 예. 오, 한 번도 안 들켰어, 지금까지?
1: 네.
0: 어디다 놓는다고?
1: 트렁크 이렇게 바닥 이거 열면
0: 이제는 집에 가면 이제 다 들켰다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감추는 나만의 비밀 장소 비상금 감추는 데 어디 있는지.
1: 그리고 저기 정저기 하면 현관 바깥에 현관 문 열면 네. 소화전 있잖아요.
0: 네. 아파트?
1: 예. 네.
0: 아, 그렇지, 그렇지.
1: 네, 거기도 괜찮아요.
0: 에, 거기 이제 문 열고 소화전 소화기 밑에다 넣고서 문 네. 닫고 그리고 네. 아파트 문을 연다.
1: 아, 거기는 웬만하면
0: 많구나 너. 너 감출 게 많나 보다 너. 어?
1: 전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좀
0: 다른 거 있어. 자, 4290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36년 택시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힘든 날이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손님도 없는데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화 좀 내주세요.
1: 진짜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나실까. 진짜 왜 끼어들어 진짜. 가뜩이나 손님 짜증날 텐데. 왜 끼어들어. 네가 인간이야.
0: 그치?
1: 그리고 택시 좀 타요. 여러분 택시 좀 타. 그냥 타. 아이 타 그냥 타 뭐 저기 알아 사정 있는 거 다 알아요 뭐 여유 뭐 그래도 타 가끔은 타 돈 모아서 타 대출 받아서 타 햇살 론 받아서 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타 그냥 타 타 어 또 뭐 있지
0: 또 다른 거
1: 주식 팔아서 타 주식 팔아서 타 코인 팔아서 타 그냥 타 택시 기사님 먹고 사셔야 될 거야 야 그래도 다 같이, 어?
0: 아이고, 택시기사님들 이 소리 듣고 있으면 기분 좋아하시겠네, 예.
1: 로또 4등 당첨되면 타! 타!
0: 아이고.
1: 아, 갈 때 택시 타고 가야지.
0: 아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유, 체육씨 오늘. 힘들긴데 아주 잘했어요. 어?
1: 네, 아 그렇습니다.
0: 컨디션이 아주 오늘은 쏙 괜찮은 것 같았어.
1: 다음 주에 하나요 이거?
0: 다음 주에 당연히 하지 왜 안 해?
1: 아니 요즘 되게 뭐 가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 주에도 안 했잖아 우리.
0: 지난 주에는 저기였잖아 어린이날. 어린이날. 네, 그래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0: 2583님께서
1: 힘내서
0: 비상금 어디다 두는지 이제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2583님 저는요 구두 깔창에 감춥니다.
1: 냄새나! 냄새나? 아이 진짜 꼬랑네. 그 돈에서 냄새 난다고 진짜로.
0: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윤준서 양이 부릅니다. 문경 세제 너무 높아. 자 최욱 씨 수고했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KBS
1: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1: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2: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동호대교 부근

근 4차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요. 뒤로 이 작업 여파와 차량이 많아서 마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있는데 반대 일산 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남부지역 일대로는 빗길인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쭉 속도 내다가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또 수원 일대 밀리고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구간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가 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안녕하세요. 여기는 쇼 음악 변두리 와와
1: 두일
2: 에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5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1: 어린이날이죠, 아무래도.
2: 또 어버이날, 스승의날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5월은 참 축하할 게 많은 달이네요. 우선 달콤한 휴식을 선사해준 우리 어린이날의 어린이분들, 그리고 곧 있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빨간 날 너무 달콤하죠. 네. 다른 달에 비해 비교적 쉬어갈 수 있는 날이 많아 유독 사랑스러운 5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가운 소식을 하나 더 더해보려고 합니다.
1: 뭐죠?
0: 오늘 우리 변두리 에디님도 생일이라고 하시는데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1: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0: 네, 5월 12일 생일이신데요. 에디님을 포함해 5월에 태어난 모든 분들께 이 노래가 기분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 5월의 생일이신 에디님, 그리고 또 5월의 생일이신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 들려드릴게요.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0: 집에서 버려진 곰인형을 한 다섯 번 넘게 봤어요.
1: 아, 아. 종종 보이죠.
0: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트렌드가 지났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이제 연인에게 선물할 때 곰인형은 빼주세요.
1: 아, 아니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0: 어, 왜 그러시죠?
1: 클래식 is best.
0: 클래식 is best. 네.
1: 클래식인 이유가 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에디님 오늘 생일이신데 이따 방송 마치고 또 퇴근하시고 또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2: 일단 컨디션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 바로 집으로 갈 것 같긴 해요.

0: 근데 이제 주말에 또 어머님께서 미역국을 또 택배로 보내주셔가지고 어머, 네. 또 가서 바로 먹을 것 같아요.
1: 잠깐만요. 혹시 회사로 킥으로는 안 오나요?
2: 또 한 숟갈씩 먹을 수 있습니다.
1: 또 이 에디님이 또 저랑 같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2: 아, 네네.
1: 근데 경상도 마마들의 그 손맛이 네네. 아 장난 아니거든요.
2: 장난 아닌가요? 아, 경상도 그쵸. 미역국에 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약간 다른 거 들어간다거나?
1: 뭐 똑같을 걸요?
2: 아,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역국도 드실 예정이시군요. 맞아요. 에디님이 오늘 좀 컨디션에 안 좋은 이슈가 있으셔서 그렇다면 뭐 역대 생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생일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0: 항상 이제 늘 생일 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녔어서 엄청 막 특별한 기억은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혹시 와와님이 있으신가요?
2: 저는 사실 생일이 공휴일이에요.
1: 언제죠?
2: 3.1절인데 그 저는 생일날 단 한 번도 학교를 간다거나 출근을 한 적이 없어서
1: 아 약간 손해보시네요.
2: 그런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학생 때는 나는 이제 친구들 생일날에 학교를 가면 막 단체로 매점에서 뭐 먹을 걸 사다 준다거나
1: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2: 편지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제 생일은 기가 막히게 이제 학교를 안 나가니까 그리고 꼭 제 생일 다음 날 3월 2일 이쯤에 개학을 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제 생일은 그냥 전이 방학의 마지막 날 정도 느낌이라서 반도 바뀌고 이러니까
1: 맞아요.
2: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약간 내 생일날에 약간 나도 우르르 놀고 싶은데 난 항상 따로 불러야 되니까 아쉬웠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꿀인 날이 없다. 연차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에이. 그냥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즐겁게 빨간 날을 잘 보내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 생일하면은 그냥 매번 어딜 안 나갔으니까 매번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도 사람이 많죠.
0: 아 그렇죠.
2: 네, 빨간 날이니까 어딜 막 놀러 가더라도 좀 뭔가 프리미엄이 붙고 공휴일 연휴 기간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맛있는 거 저도 먹으러 다니는 편입니다. 투일님은요?
1: 저는 뭐 딱히 기억 나는 날이 없거든요.
2: 네.
1: 근데 뭐 그런 것도 좋은 생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집에서 다른 날들과 똑같은 날.
2: 네.
1: 그냥 그렇게 흘러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제 생일이 네. 하지이에요.
2: 아 정확히 하지 음력으로 셌을 때요?
1: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오시면 좀 당황스럽고요.
2: 아니 원래 하지 이런 거는 음력으로 하잖아요.
1: 아 그래요?
2: 절기는 그쵸?
0: 저도 음력인 걸 알고 있어요.
2: 절기는 음력이잖아요.
1: 아, 제가 동양에 좀 약해가지고.
2: 아, 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시군요.
1: 네, 하지래요. 그래서.
2: 올해 하지이시군요. 올해.
1: 네, 그게 아마 2020년 이후로 하지가 보통은 6월 21일일 거예요.
2: 나는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기가 양력으로 가진 않을 텐데.
1: 그리고 네. 재밌는 게 세계 음악의 날입니다.
2: 아, 진짜요? 그건 되게
1: 누구도,
2: 의미 있네요.
1: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2: 되게 스컬 하시네요, 뮤지션으로.
1: 보통은 이제 검색을 해보지 않나요? 자기 생일에 뭔가 특별한 날이었던가 뭐 그런 것들?
2: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안 해봐요. 저는 일단 제 생일 자체가 공휴일이어가지고.
1: 아, 워낙 유명한 날이니까.
2: 에디님은 뭐 혹시 오늘 5월 12일 날짜가 어떤 날인지 아세요?
0: 모릅니다.
2: 오늘 이따가 노래 나오는 동안 우리 빨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지금 시점에서 이거 찾아봐야 돼가지고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할까요? 지금 들려드린 노래는 저 와와가 데리고 온 추천곡이고요. 두 곡 듣고 올 예정입니다. NCT 위시의 Ode to Love 그리고 라쿠나의 멍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NCT Wish의 Ode to Love 그리고 라쿠나의 멍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나오는 동안 저희도 이제 오늘 날짜인 5월 12일 에디님의 생일에 대해서 열심히 검색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열렬하게 검색해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둘둘셋넷 234님께서 이런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일어났네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또 둘둘셋넷님께서 국제 간호사의 날 나이팅게일과 생일이 같으시대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1820년 5월 12일생이라고. 어우, 좋은 날
1: 좋은데요.
0: 태어나셨네요.
2: 어우, 에디님 덕분에 제가 나이팅게일님의 이제 생일이 언젠지.
0: 이제 어디서 이제 퀴즈 같은 거 나오면은 무조건 맞출 수
2: 네,
0: 있습니다.
2: 바로 그냥 둘 5월 12일.
0: 정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691님께서 생일날 초코케이크 대신 어머니께서 떡케이크 가져오셨는데 떡 싫다고 골 부리다가 총째로 얻어맞은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떡케이크가 비싼 건데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떡케이크 저도 이제
1: 네.
0: 좋아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저도 달달한 초코케이크 좋아하긴 했었죠.
2: 전 지금도 초코를 더 좋아하긴 해요.
0: 네, 저희가 그러면은 네. 노래 나올 동안 찾아보신 5월 12일 또 어떤 날들이 있었죠, 에디님? 네.
1: 찾아보니까 세계 만성 피로 증후군의 날도 있고
0: 네.
1: 자동차의 날도 있더라고요.
2: 네. 네.
0: 자동차의 날.
1: 네.
2: 그 자동차의 날이 그냥 자동차의 날이 아니에요.
0: 그러면요?
2: 그 자동차 수출 천만 대 달성 기념으로 1999년에 만들어진.
0: 되게 디테일하네요.
2: 네.
0: 좋습니다. 5월 12일 참 셀러브레이트 네. 기념할 날이 참 많은 것
2: 아,
0: 같아요.
2: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0: 또 있습니까? 네네.
2: 축구 선수 김병지님의 생일과 동일하십니다.
0: 아, 네, 축하드립니다.
1: 아우, 영광입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번 5월 초에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연휴가 꽤 길었잖아요.
1: 네.
0: Thanks to 어린이, 네, 어린이분들 덕분에. 그리고 노동절도 있었죠.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거의 좀 쭉 이어지는 연휴가 있었는데 에디님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저는 이제 이번 연휴에 킨텍스에서 열린 힙합 페스티벌 다녀왔거든요. 이제 평소에도 힙합 음악을 좀 듣긴 하지만 뭔가 그런 실제로 가면은 어떤 분위기인지 네.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2: 좀 어떠셨나요?
1: 일단 사람이 정말 많았고 남성 비율이 되게 많았어요. 또 이제
0: 그쵸, 힙합 좋아하시는 분
1: 네.
0: 많으니까. 네.
1: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개최되는 것보다 보니까 일단 네. 쾌적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0: 근데 그거치고는 오늘 가져오신 노래 중에 힙합 노래가 하나도 없는데.
1: 아, 그렇긴 한데.
0: 좋아하시는 거 맞으신지.
1: 아, 좋아하죠 이제.
0: 네네.
1: 저는 그 하이어 뮤직 멤버분들 노래 좋아해가지고 그걸 보러 이제 갔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2: 그 힙합이 그 밴드 장르랑 좀 다르죠. 분위기가.
1: 다르죠.
0: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2: 그 페스티벌을 가도 밴드 관련 페스티벌에는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
0: 네네.
2: 이 힙합 쪽에는 남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1: 네, 확실히 많더라고요.
2: 네.
0: 그리고 되게 뭔가 힙합은 좀 디스 문화 같은 것도 되게 좀
2: 아, 최근에 좀 뜨거웠죠.
0: 사실 이 페스티벌이 되게 좀 핫했던 이유가 그 디스전에서 5월 며칠이었죠? 5월 2일 날 뭐 만나서
1: 맞습니다.
0: 붙자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2: 네, 그러니까 비프가 있어가지고
0: 네, 맞아요.
2: 또 그게 이 페스티벌이 잘 된
1: 네.
2: 이유 중에 하나였죠.
1: 맞아요.
2: 그거는 그 문화니까
0: 네네네.
2: 또 그 문화의 발전을 또 도움이 되는
0: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2: 네.
0: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아닙니까?
2: 아, 그렇죠.
1: 맞아요.
2: 불 구경이.
0: 불 건너서 이제 딱 구경하는 그런 맛이 있어서 그러시군요. 힙합
1: 네.
0: 페스티벌도 다녀오셨군요. 또 뭐 하셨어요? 연휴가 길었는데.
1: 또 이제 홍대에서 열리는 그런 인디 자선 행사 페스티벌도 다녀왔습니다.
2: 완전 음악의 연휴를
1: 맞습니다.
2: 보내셨네요.
1: 항상 대구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공연 열려도 항상 너무 머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가기 망설였던 적이 많은데 이제는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좋네요.
2: 또 서울의 인프라가 참 좋습니다. 문화적으로.
1: 네,
0: 그렇습니다. 토일님 뭐 하셨어요?
2: 저는 제 생일 때도 뭐 안 해서 이 연휴에도 누워 있었습니다.
0: 진짜요?
2: 네.
0: 밖에 안 나갔어요? 날씨 되게 좋았는데.
2: 아, 결혼식을 좀 많이 다녀왔어요.
0: 또 황금 연휴에 또 결혼도 하셨군요.
2: 예, 황금 연휴 때 친구들이 결혼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5월에 뭐 산 게 없는데
0: 네네.
1: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0: 아, 또 월급 들어온 직후였겠네요.
1: 네, 딱 스쳐서 바로 딱. 그래도 많이 축하드립니다.
0: 그쵸, 축하할 일이죠. 네. 정말 축하드릴 네. 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다녀왔어요. 5월 딱 그 연휴 맞춰가지고.
1: 다들 굉장히 연휴를 잘 사용하셨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놀러 갈 수 있을 때 놀러 다녀야 돼가지고. 저는 사실 전주국제영화제를 2020년부터 매년 내려가고 있거든요.
2: 오.
0: 그리고 날짜도 매번 비슷해요. 4월 말 5월 초 이쯤에 해가지고. 이번에도 내려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매년 가니까 루틴이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콩나물국밥을 두 끼 이상은 먹어요.
1: 아, 그 전주에 가서?
0: 네, 그게 맛이 달라요.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전주분들 계시면은 샵 0951로 이렇게 좀 샤라웃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또 전주에 3대 콩나물국밥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상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면 3대가 있어요. 3개에 베스트 3라고 이제 전주분들도 말씀하시는 곳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어떤 곳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시장 안에 위치한 지점이 있거든요. 네. 무조건 여기서 먹어야 돼요. 이것은 맛이 다릅니다.
1: 뭐 콩나물국밥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0: 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1: 아니, 뭐, 쓰는 콩나물이 다른 거야?
0: 모르겠어요. 그 맛이 달라요. 이게 서울에도 지점이 있거든요. 약간 네. 체인화가 네. 돼가지고. 네. 근데 전주에 딱 그 지점에서 먹는 맛이 되게 달라요. 암튼, 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죽기 전에, 내가 만약에 사형수가 되었다. 죽기 전에 음식을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은 전주 콩나물국밥을 먹을래요.
1: 아, 그 정도로요?
0: 되게 좋아요, 콩나물국밥. 네, 암튼. 네. 그래서 영화제에 가면은 제가 이제 요즘 영화제는 심야 상영이라고 해가지고
1: 되게 오래 하죠.
0: 밤 12시부터 영화 3편 또는 4편을 연달아서 상영을 해요. 다 끝나면은 오전 6시가 되거든요.
1: 아유, 피곤하겠다.
0: 정말 이거는 체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1: 조는 거 아니에요? 영화
0: 사실 중간에 졸아요. 한 세 번째 영화 시작할 때는 그 관객분들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뭐지 이게 사운드 연출하신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1: 아, 연출로
0: 약간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심야 상영을 연달아 보고 아침에 국밥 먹고 약간 잠 해장하는 식으로 다녔는데 이번에 제가 영화 예매를 제대로 안 읽고 했는데 제가 원래 공포영화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1: 공포영화를 보셨구나.
0: 근데 하필 심야 상영 연달아하는 영화가 셋 다 공포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B급 공포영화였거든요. B급 일본 공포영화여가지고. 아,
2: 네.
1: 무슨
2: 네.
1: 느낌인지 감이 오는데.
0: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네.
2: 또 이게 전주하니까 생각난 게 저는 네. 그 콩나물 아이스크림 먹어봤거든요.
1: 콩나물
2: 드셔보셨어요?
1: 아이스크림이요?
2: 네.
1: 그 뭐 콩나물을 갈아서 하는 거예요?
0: 토핑을 얻는 건가요?
2: 아니요. 그냥 그 아이스크림 자체에 콩나물을 갈아서 넣은 거예요.
1: 아.
2: 근데 저는
0: 네. 그 강릉에도 순두부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두부 넣어서 만든.
1: 와, 저는 네네. 진짜 처음 들어봐요.
2: 저는 근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같이 먹은 이제 엄마는 별로다.
1: 저는
2: 약간 호불호 갈리는.
1: 저는 되려 그 콩나물이 토핑이처럼 이렇게 박혀 있으면 초코칩처럼.
0: 그건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
1: 이게 한 번쯤은 그 사 먹을 만하지 않나.
0: 아, 그런가요?
1: 경험상.
2: 네, 한 번쯤은.
0: 한 번쯤은. 네. 다시 내려가야겠네요. 내년에 내려갈 때는 꼭 챙겨 먹도록
2: 할게요. 네, 추천드립니다.
0: 할게요. 그러네요. 전주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봤는데. 네. 좋습니다. 전주에 먹을 거 되게 많아요. 네. 맛있고. 또 제가 전주 이씨거든요.
1: 그래서 콩나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0: 그래서 전주에 약간 그 뿌리적인 고향이어가지고 되게 막 그 전주 경기전 들어가면 괜히 막 눈물 차오르고. 전생이 막 생각난달까?
1: 아, 그래요? 전생에 공주셨나요? 혹시?
0: 모르겠어요. 뭐, 수락관 궁녀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1: 아, 그래서 콩나물을?
0: 아, 네네.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5월에 휴일도 휴일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축하하고 챙겨야 할 날이 되게 많아요. 네. 어버이날은 이미 지나갔고, 지난주였고,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있죠.
1: 네. 네.
0: 어버이날 혹시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저는 고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 가족들은 되게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1: 네. 1년에 보는 날이 적으면 적을수록 서로 애틋해진다. 그런 지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가야겠다 싶어서 소고기 한번 시원하게 사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에디님은?
2: 저는 따로 대구에 내려가진 못하고 이제 연락드리고, 또 이제 다음에 대구 내려가게 되면 밥 한 끼 사드릴 예정입니다.
0: 저는 이제 서울 본가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께서 약속 잡고 나가셔가지고 어버이를 축하드리지 못했어요.
1: 다른 어버이들 네. 분들과 이제 네네. 약속을.
0: 그래서 이제 주말에 따로 맛있는.

0: 거 사드릴 예정입니다.
1: 좋습니다.
0: 그리고 또 이제 한번더 휴일이 남았는데 또 두근두근 기대되고 있는데 뭐 할지를 얘기하기 전에 노래부터 듣고 오도록
1: 아,
0: 할까요? 저희
1: 알겠습니다.
0: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2: 네.
0: 네, 그러면 이어서 에디님께서 다음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네, 제가 또 요즘 국내 인디 음악에 빠져 있어서 자주 듣고 있는 두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곡으로 퓨처피어클럽의 삐삐 그리고 향의 헤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0: 퓨처피어 클럽의 삐삐 그리고 향의 헤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에디님.
1: 네.
0: 마침 또 첫 월급 받으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월급으로 뭐 하셨나요?
2: 기대돼요.
0: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2: 그쵸. 첫 월급.
0: 네.
1: 이제 이번에 첫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0: 네.
1: 근데
0: 왜요?
1: 사실 굉장히 기분 좋죠.
2: 첫 월급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0: 왜냐면 그렇죠. 그 다른. 그 직업도 처음
2: 그러네요.
1: 그건 아니죠.
2: 네,
1: 그건 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평소
2: 그렇죠.
1: 네.
0: 흠모하던 회사에 그리고 그쵸. 또 이제 첫 서울 머니
1: 맞습니다.
2: 이게 무슨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나요? 소확행
1: 월세랑 이제 생활비로 좀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0: 많이 나가죠. 네,
1: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저를 위해 했던 소확행이라면은 이제 최근에 SNS에서 많이 보이던 그 비건 베이커리 집에 이제 디저트를 주문했어요.
0: 비건 베이커리라고 하면 이제 채소로 빵을 만드는 건가요?
1: 이제 설탕이나 이제 밀가루 대신 이제 오트밀이나 그런 대체당을 활용을 맞아요. 해서 만든 베이커리예요.
0: 건강한 빵.
1: 맞습니다.
2: 우유도 안 들어가지 않아요?
1: 네, 우유 안 들어가요.
0: 그러면 뭐로
2: 오트밀. 오트밀이나
0: 오트밀이 우유가 아니었어요?
2: 네, 따로 검색을 해보시는 편이에요.
0: 알겠습니다.
2: 아무튼
0: 잘 몰라가지고 그런
2: 네,
0: 쪽은
2: 네, 이따가 검색 알려드릴게요. 네, 디저트를 주문하셨군요.
1: 네.
2: 아니 에디님이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좋아해요.
2: 점심 시간 이런 때에도 막 디저트 같은 거 사 먹으러 같이 가고 이런 적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 제 옆자리이시잖아요.
2: 네네네. 그러니까
0: 앉아 있으면 옆에서 한 번씩 그 무슨 그 염소 밥 주듯이 뭘 계속
2: 철창 하나씩... 사이로 이렇게 주나요?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2: 네.
0: 사람이니까.
2: 네네. 네.
0: 뭘 하나 건네주세요.
2: 아, 이렇게 먹을 거를.
0: 그럼
2: 계속.
0: 저는 그냥 바로 받아서 입에 넣고.
2: 아, 또 드려야죠. 상부상도 해야죠. 뭐 하는데.
0: 아,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일님은 첫 월급을 어디다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0: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2: 네.
0: 저는 그 소확행이 그 풀네임이 뭐였죠?
2: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0: 저는 이 소확행을 안 하고 이 대확행을 합니다.
2: 모았다가 한 번 쓰시는 편이에요.
0: 네, 아주 거창하고 한 번씩 딱 보라만. 예를 들면 색소폰을 산다거나
2: 네네.
0: 아니면 최근에 그 헬스 PT를 등록.

0: 윤석철 트리오의 과속금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 되게 좋죠?
1: 너무 좋아요.
2: 탭댄스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0: 제가 한 멘트를 자꾸 이렇게 가져가시면
2: 좋은 것 같아가지고,
0: 어떡해요.
2: 네. 네, 제가 선두를 좀 쳤습니다.
0: 네, 그리고 노래 듣는 동안에 청취자 문자도 하나 왔는데요. 0867님께서 저는 최근 저의 대학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밤 비행기 출발인데 두근두근하네요. 유후라고 보내주셨어요.
2: 부럽다.
0: 여행 진짜 안전하게 조심히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대학행, 그래요. 이런 대학행. 두일님은 여행으로는 대학행 잘 안 하지 않으세요?
2: 저는 그 혼자 뭘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네. 네, 영화도 혼자 보러 잘 안 가고, 네. 아. 그래서 뭐 여행도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가는 편이기 때문에 자꾸 대학행들이 그렇게 물질적인 걸로.
0: 아, 그러네. 혼자서도 가능한 것
2: 같아요. 네.
0: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고 네. 보니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실 결혼식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1: 아, 네.
0: 경조사 되게 많은데 여기저기 행사 소식이 참 많은데 아니 두일님이 이번 달에만 한 3번?
2: 네, 저번 연휴 때
0: 아, 일주일에 3번이라고 하셨나요?
2: 네, 일주일에 3번 다녀왔고요.
0: 네.
2: 그 좀 있으면 또 연휴잖아요.
0: 그렇죠.
2: 부처님 오신 날 해 가지고 그 기간 때 또 결혼을 합니다. 아, 친구가.
0: 축하드리긴 해. 축하드려요.
2: 축하합니다.
0: 방송을 통해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2: 부산 사는 땡땡아 축하한다. 근데 부산은 좀 힘들구나.
0: 그 어디 갔다 오셨어요?
2: 왜냐면 저번 주에 창원을 갔다 왔어요.
0: 아, 창원이랑 부산 그 위치만 놓고 들어보면은 야구 팬인 줄 알 것 같아요. 아,
2: 그 안 그래도 KTX를 막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기차 승객분들이 뭐 각색의 유니폼을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창원이랑 부산이면 또 각각 팀들이 있는 데니까.
2: 네. 아, 그래서 그 나를 붙여가지고 같이 하지. 또 둘이 친구거든요.
0: 아.
2: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에디님은 주변에 아직 결혼하는 분들은 없죠?
1: 아, 없죠.
0: 그렇죠. 저도 아직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은데 내년에 이제 할 거다라는 티저 소식이 티저 소식을 좀 듣고 있어요.
2: 그 1년 전부터 좀 해놔야지.
0: 네, 맞아요. 1년 전에 이제 사진 올리고 막 몇 월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2: 이 친구들도 모르고 전 몰랐는데 뭐 청모라고.
0: 맞아요, 맞아요.
2: 그 결혼한다고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또 밥도 사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0: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얻어먹긴 했는데.
2: 네. 네.
0: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디님도 슬슬 에디님 추천곡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1: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5월의 초여름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곡으로 가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피의 You Are Just My Type 듣고 오시겠습니다.

0: 크리스피의 You're Just My Type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너무 청량하고 좋은데요.
1: 네. 너무 좋아요.
0: 이런 노래.
2: 에디님의 최애 밴드라고.
1: 맞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요즘 에디님이 진짜 폭넓게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최애가 제가 듣기에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기억 못하시죠?
2: 아니요? 기억하죠. 그 P1 하모니.
1: 아, 네.
2: 맞죠?
1: 맞습니다.
2: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좀 저희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간 것 같은데요.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정신없이 수다 떨다 보니 지금 시간은 벌써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DJ분들 소감 한 말씀씩 안 들어볼 수 없죠. 두일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참 푸르른 5월입니다. 그 5월에 참 결혼식들 많이 하시고 제 주변에도 하시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앞에 앞길 창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아 근데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있잖아요.
2: 뭐죠?
0: 결혼할 거면 12월에 해라 라고 했잖아요.
2: 아, 5월에 너무 많이 하시면 제 지갑이 조금 힘들어서
0: 나눠서 해라.
2: 네, 할부가 되는 게 아니면 좀 나눠서 하시면 좋겠다. 제 지인분들.
0: 네네. 아, 결혼 축하드립니다. 도일님의 지인분들. 그리고 예린
1: 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음악 이야기랑 최근 근황들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네. 생일날 이렇게 라디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니까요. 생일
2: 아, 예린님 생일이셨구나, 참.
0: 아까 오프닝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2: 결혼식 얘기한다고.
0: 그니까요. 지금 결혼에 묻혀버렸어요.
2: 축하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0: 저도 사실 오늘 에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좀 아파요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약간 쥐어짜내서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끝나면 바로 집 가서
2: 요양을
0: 요양하고 이제 내일도 이제 흉을 올려놨거든요. 바로 이제 쿡쿡쿡 잘 건데 아무튼 오늘 불태워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딩을 장식할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려야겠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사랑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2: 그렇죠.
0: 네. 사랑의 달이다 보니까 결혼식도 자주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 취미는 사랑이라는 곡 골라왔습니다.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마지막 곡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그럼 쇼 음악 변두리 다다음 주에도 기대야. 슈슈.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마장로 마장 3거리에서 도선 4거리 방면 지하차도 옆 도로에 화물차가 끼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이 도로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운램프 구간이 양방면에서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청담대교 북단 연결로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쪽 가는 길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영동대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동군포 부근 화물차의 추돌 사고로 1차로와 3차로에서 처리 작업 중이라 2차로로만 통행 가능한 상태고요. 반대 인천 방면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부곡에서 동군포,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과 월곡분기점 일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웹툰 미생을 보면요. 프로기사가 된 장그레에게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둑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이다.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체력을 길러라. 네.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기르라고 충고한 거죠.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체력이 버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요. 인내심은 떨어지고 피로감이 몰려와서 결국은 승부 따위는 상관없어지게 된다니까요. 일단은 뭐니뭐니 해도 체력이죠. 건강해야 성공도 할 수 있는 법. 매일 오후 5시 몸의 체력은 물론 지친 마음의 근력까지 함께 채워가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네, 체력하면 또 체력은 국력이다. 뭐 그런 그건 이제 옛날에 나왔던 얘기. 아, 뭐든지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체력이 돼야 네,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 오후 5시 이 방송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네, 이 방송은요 TBS 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BS 홈페이지 TBS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특별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노수진 약사님 잠시 후에 모시고요.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네 풀어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 진통제를 오늘 집중 탐구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문자 질문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오래 걷고 난 뒤 어깨나 허리 무릎이 뻐근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피부에 붙여 통증 완화에 도움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진통 성분이나 시원한 성분 등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외용 첩부제입니다. 붙이고 나면 시원해 라는 느낌 때문에 어르신들 댁 서랍에 꼭 하나쯤은 들어있는 이것. 다음 중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우 시원해. 여기에 힌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보기 드려야죠. 1번 파스, 2번 키스, 3번 돈가스, 4번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철진한 보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1번 파스, 2번 키스, 3번 돈가스, 4번 크리스마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 정말 이 선곡을 제가 볼 때마다 감탄에 감탄 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 검색창에 그냥 스만 치면 아, 쉽게 뭐 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뭔가 내공이 예, 들여다보이는 선곡입니다. 트와이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잠든 새벽 아이가 열이라도 나면 부모 마음은 금세 응급실이 됩니다. 허리가 욱신거릴 때, 또 머리가 지근거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약을 찾곤 하는데요. 약을 잘 쓰면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지만 또 잘못 복용하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과 함께 양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네. 제가 그 노이사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2: 네,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되는데 네. 청취자분들을 생각한다면 약사님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1: 네. 지난 3월에 이제 나오시고

0: 그때 이제 슬기로운 복약 생활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 상당히 인기 저희가 이제 출연 게스트 분이십니다. 네, 잘 극진하게 모셔야 됩니다. 네, 네.
1: 영광입니다.
0: 아유, 그 대한약사회에서 이제 총무이사를 맡고 계시면 그 사실은 살림살이를 다 도맡아서 하시는 거죠?
1: 낯가립니다.
0: 아, 그래요?
1: 온갖 잡일과 이런 것들을 다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0: 네. 온갖 잡새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온갖 잡일과.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또 네. 네, 열심히 해주시니까요. 네. 감사드리고요.
1: 네.
0: 자, 요즘은 이제 인터넷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셀프 처방하시는 분들, 뭐 약국에 와서 그냥 대뜸 이 약 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뭐, 무슨 약 하나, 상품명으로 이렇게
0: 네.
1: 지명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0: 네.
1: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진단까지 하셔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약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쭤보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요.
0: 네, 그렇죠.
1: 누가 왜 드시는지 꼭 네. 확인하고 드려야 합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노소진 약사님이 이렇게 자주 저희 라디오를 나오셔야 됩니다.
1: 네.
0: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월과 6월에요.
1: 네,
0: 격주로
1: 네.
0: 우리 노소진 약사님을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복약 생활. 오늘 집중 탐구해 볼 약은 진통제입니다. 두통, 생리통, 치통,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진통제에 관해서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이러시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의 0951번입니다. TBS 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자,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맡고 계시는데 솔직히 이제 그 대한약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제가 이제 그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여쭤본 게
1: 네네.
0: 이게 회장님 그 선출할 때 뽑으실 때
1: 네.
0: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네. 대한약사회는 전국의 9만 약사들을 대표하면서 사실은
0: 그렇군요.
1: 국민 건강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있고요.
0: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계, 병원, 약국, 정부
0: 네.
1: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약사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0: 네.
1: 권익 보호를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사실은 그 약국에 가보면 좀 엄청난 환자들 때문에
1: 네네.
0: 굉장히 힘든 표정을 제가 간혹 이제 약사님들
1: 네.
0: 표정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1: 네네.
0: 또 거기에는 서비스도 분명히 또 들어가야 된단
1: 맞아요.
0: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치 그 우리가 대민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처럼.
1: 네네.
0: 네.
1: 그런 사실은 아픈 분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0: 그렇죠.
1: 건강하고 명랑하신 분들보다도
0: 네네.
1: 불편한 증세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아무래도 짜증이
0: 그렇죠.
1: 많겠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거에서 유념해서
0: 네.
1: 정말 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는 있지만
0: 네.
1: 네, 부족한 점이 때때로 보인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약국에 가시면 조금 힘들고 아파도 좀 얼굴을 좀 편안하게 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약사회 정책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네네.
0: 쉽게 말하면 누가 어떤 약을 다루고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1: 네네.
0: 약사와 한약사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사실 의사와 한의사 그리고 의원과 한의원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바로 알잖아요. 그런데 약사와 한약사는 국민 대다수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0: 네.
1: 의약분업 하에서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주재를 하듯이
0: 네.
1: 사실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을 하자. 그래서 한의사가 진료를 하고 조제는 한약사가 하자라는 취지로 만

0: 만들어진 제도가 네. 한약사입니다.
1: 네네. 아, 그렇군요. 네. 현재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 그리고 전문 의약품 조제 문제 왜 이게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네.
0: 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네네. 교육 과정과 국가고시를 통해서 저희가 면허를 취득하고 네. 또 업무 범위가 면에 따라서 정해지거든요.
1: 네.
0: 근데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첩약 같은 한방, 한약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 먹을 수 있는 갈근탕, 쌍화탕 같은 한약제제가 한약사의 업무 범위예요.
1: 네네.
0: 의사가 아무리 명의라 하더라도 첩약을 조제하지 않듯이 그 업무 범위를 지키는 것은 면허를 주는 국가와 그리고 그 면허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있어서는
1: 네.
0: 너무 상식적인데
1: 네.
0: 알러지약이라든지 수면유도제라든지 피임약까지 한방 성분이 섞여 있지 않는 일반 의약품은 그리고 처방에 따른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 조제는
1: 네.
0: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면허 위반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 피해가 갈 수밖에 네, 없는 네.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약사와 한약사 조금 전에 이제 뭐 말씀도 해주셨지만 교육 과정이나 국가 시험 자체가 이제 다른 거잖아요.
0: 네,
1: 완전히
0: 네, 네.
1: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0: 네. 네. 본래 한약사 제도가 없었는데요.
1: 네.
0: 1990년대 중반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방의약분업이 필요하겠다.
1: 네.
0: 그러니까 조제를 한의사의 진료에 따른 처방을 조제할 수 있는 직역이 필요하니까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고
1: 네.
0: 또 한약학과는 4년 제도인데요. 국가고시를 치를 때 한약학 기초와 응용에 대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1: 네.
0: 그때 약 때 같은 경우는 6년제로 재편이 되면서 임상교육과 실습이 강화가 되었고요.
1: 네네.
0: 또 국가고시에서도 생명약학, 산업약학 그리고 임상실무약학으로 치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자체가 완전히,
1: 완전 다른 그런
0: 완전히
1: 시스템이죠.
0: 다른 면허입니다.
1: 네네.
0: 네네.
1: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히 알 필요성이 있겠다.
0: 그쵸,
1: 그런 생각이
0: 그쵸.
1: 들고요.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원칙과 함께 한방의약분업 필요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이 안전하게
0: 맞아요.
1: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0: 지금 약사법에서는 약국과 한약국이 구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약국,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는데 사실 한약국이라고 해서 약탕기나 아니면 한약장이 없는 한약 약사 개설 약국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사실 국민들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1: 네, 약국인 줄 알죠.
0: 네,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내가 한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으면 한약사를 찾아야 하고
1: 네.
0: 그 외 의약품에 대해서 상담할 때는 약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0: 국민들의 알 권리가 일단은 침해가 되는 것이고
1: 네네.
0: 또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약국과 한약국의 구분이
1: 네.
0: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들어가서 봤는데 한약국이고
0: 네네.
1: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0: 아, 네네. 그렇죠.
1: 네. 분명하게 좀 그 구별할 수 있는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고
0: 필요합니다.
1: 대한약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널리 하셔야 되겠네요.
0: 네네.
1: 네네.
0: 5월 17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1: 네.
0: 그러한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합니다.
1: 아, 5월 17일이요?
0: 일요일입니다.
1: 아,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이 일요일. 되겠습니다.
0: 네네.
1: 네네.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국민의 슬기로운 복약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수진 약사님과 함께 오늘은 진통제 집중 탐구해 볼까 합니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진통제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고요.
0: 네네.
1: 특히 요즘 어떤 통증으로 약국 찾는 분들이 좀 많으신지
0: 통증은
1: 궁금합니다.
0: 사실은 두통이
1: 네.
0: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은데요.
1: 아, 네.
0: 두통이 사실은 이유가 굉장히 넓고 감기 때문에도 올 수 있고
1: 네.
0: 또 근육이 긴장해서도 올 수 있고 다양한
1: 네.
0: 이유.

0: 뭔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왜 아플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1: 네.
0: 열심히 사셔서 그럴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현답이시군요.
0: 네.
1: 네. 자, 그래서 떠도는 진통제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잠깐 짚어보고
0: 네.
1: 가겠습니다. 진통제 상식, 오해와 진실, OX 인터뷰. 자, 지금 약사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세모도 가능합니다. 네,
0: 네.
1: 세모. 자,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용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네. 바로 드셨어요. 네.
0: 네.
1: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사람마다 부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파스는 붙인 만큼 효과가 좋아서 여러 장 붙여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1: 네, X군요. 자, 네 번째. 병원약을 먹고 안 나으면 바로 진통제를 한번더 먹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1: X. 자, 마지막입니다. 진통제는 통증 원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입니다.
1: 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저도 이거 궁금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용으로 진통제를 먹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때
0: 맞아요.
1: 진통제 저도 지금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예전에 마실 때는 그런
0: 네네.
1: 적이 있었습니다.
0: 그쵸.
1: 네네.
0: 먹고 싶죠,
1: 네.
0: 사실은.
1: 너무 아프니까요.
0: 그쵸. 사실 머리가 아프다는, 음주 후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아직 알코올이 채 우리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
1: 네네.
0: 우리 간에서 열심히 그걸 분해하고 해독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인데요.
1: 간은 달리고 있는 거군요.
0: 네네. 흔히 우리가 먹는 두통약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또 대사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애한테 또 약을 넣어서 더 일을 시키니까 간의 입장에서는 죽어라 죽어라 해야
1: 네.
0: 되는
1: 그럼
0: 거라서
1: 마치 간의 어깨를 누르는 거나
0: 완전이요. 예,
1: 마찬가지겠네요.
0: 그래서 간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게 되고
1: 네.
0: 한 번은 괜찮을 수 있으나 인생에 또 언제 그 간이 다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1: 네.
0: 아, 이거는 정말 삼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특히나 음주 후에는
0: 그렇죠.
1: 절대 드셔서는 안
0: 안
1: 된다. 그런
0: 된다.
1: 말씀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러면 숙취, 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두통이 왔을 때좀
0: 네.
1: 어떻게 대처하면 좋습니까?
0: 사실은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수분도 많이 섭취해서
1: 네네.
0: 알코올이 빨리 배출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1: 네.
0: 그 꿀물이라든지 혹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구입할 수 있는
1: 네.
0: 자연강장제와 숙취 해소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1: 숙제 해소 음료요.
0: 네네.
1: 네네. 눈앞에 막 아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숙제 해소
0: 네네. 여러
1: 음료.
0: 가지가
1: 네.
0: 떠오르시죠. 예.
1: 남성 청취자분들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0: 맞아요.
1: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사람마다 부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네네.
1: 네.
0: 사실은 나의 몸 상태, 나의 건강 상태,
1: 네.
0: 나이, 몸무게에 따라서 약이 몸에서 흡수가 되고 분해가 되고 배출되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이 부작용도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1: 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속이 이렇게 울렁거리는
0: 네네.
1: 네. 다 그런 이유일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위가 특히 약하신 분이라면 위장 쪽으로 울렁거리게 나타날 수도 있는
1: 네.
0: 것이고, 예.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양력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거겠네요.
0: 맞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1: 네.
0: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때마다
1: 네.
0: 지금 드시고 있는 다른 약 있나요?
1: 항상 그 질문을
0: 네.
1: 하시더라고요.
0: 그리고
1: 네.
0: 또 다른 부작용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1: 네.
0: 혹시나 약사님이 묻지 않더라도 환자분들께서, 시민들께서
1: 아,
0: 먼저
1: 지금 뭐
0: 말씀을
1: 먹고 있습니다.
0: 알려주시면
1: 네.
0: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파스는 붙인 만큼 효과가 좋아서 여러 장 붙여도 괜찮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이거 저 어르신들 파스 여러 장 붙이신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0: 맞죠. 네. 네. 사실 파스는 위장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약보다 훨씬 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 네.
0: 파스도 엄연한 약이기 때문에 많이 붙이면은 피부에 대한 염증 네. 위험도 있고요. 또 약물이 굉장히 과다하게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파스도 네. 이 소염 진통제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0: 파스가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는 파스가 있고요. 시원하게 하는 멘톨이나 뜨겁게 하는 캡사이신이 들어가 있는 생약 성분의 파스도 있습니다.
1: 네, 네, 네. 이게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위험하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0: 그렇죠.
1: 어떤 얘기입니까?
0: 왜냐하면 전기장판은 따뜻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밤새 우리가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를 붙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네. 화상을 입거나
1: 그 녹을 수 있겠군요.
0: 네네 피부가 또 벗겨질 위험이 있고요.
1: 네네.
0: 또 파스라는 게 천천히 흡수되게 설계된 거잖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또 갑자기 확 흡수가 되니까
1: 네네.
0: 또 그런 약물 부작용이 전신으로 나타날 수가 네. 있어요.
1: 네. 제가 그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여름철에 약한 부위에 파스를 한 장 붙이고
0: 네네.
1: 일을 했는데 아주 좀 오전에 붙였다가 오후에 떼는데 아, 그때 이게 그래서 좀 살갗이 벗겨지는
0: 맞아요.
1: 일이 있었습니다.
0: 그렇거나
1: 네네.
0: 가렵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1: 네.
0: 사실은 그러한 파스의 성분을 좀 알아두시고 그런 증세가 있었다면
1: 네.
0: 또 요즘은 알러지가 덜한 파스가 네. 나오니까 그렇게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약사님과 상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네. 자, 네 번째 병원약을 먹고 안 나으면 바로 진통제를 한 번 더 먹어도 된다. X 그러셨어요.
0: 아, 네. 너무
1: 위험한
0: 약국에서
1: 거죠?
0: 많이 보는데요.
1: 네.
0: 사실은 병원 처방약에 소염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이 뭔지 모르고 그냥 먹으면 당연히 약물 과다 복용이 되는 거죠.
1: 네네.
0: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1: 네, 그렇죠.
0: 네.
1: 이게 좀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0: 이 소염 진통제란 효과나
1: 네.
0: 지속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요.
1: 네.
0: 만약에 통증에 비해서 내가 강도가 약한 약을 먹었다면
1: 네.
0: 효과가 없거나 늦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내 몸무게에 비해서 너무 적은 용량으로 복용을 해도
1: 네.
0: 효과가 또 더디 나타날 수가 있지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네.
1: 자, 그리고 추가 복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1: 네.
0: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성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1: 네네.
0: 또 언제 먹었는지 해서 복용 간격을 확인을 꼭 하고 추가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1: 네네.
0: 판단이 되거든요.
1: 아,
0: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제가 잠시 후에 이거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약이 뭐 여러 가지 있죠. 혈압약이 있고 뭐
0: 네네.
1: 당뇨약이 있고 비타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먹었다.
0: 네.
1: 그러면 지가 알아서 찾아갑니까?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건강한 사람이라면
1: 네.
0: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 약들이 많죠.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사실은 약에 따라서 우리가 꼭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식사하자마자 먹어야 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를 언제 먹어야 되는지를 좀 구별을 해야 하거든요.
1: 네, 네.
0: 때문에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그 기존의 약물 그리고 영양제들
1: 네.
0: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약사님한테 다 오픈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1: 네.
0: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거는 반드시
0: 네.
1: 약사님께 설명을 들으셔야
0: 그렇죠,
1: 되겠죠.
0: 그렇죠.
1: 무조건 뭐 19, 30분이다 이게 아니고
0: 아니죠.
1: 식전에
0: 네.
1: 드시는 경우도
0: 맞아요.
1: 있고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경우도
0: 맞아요.
1: 있으니까요.
0: 네, 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진통제는 통증 원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네네.
1: 네.
0: 어디가 아픈지 또 왜 아픈지에
1: 네.
0: 따라서 당연히 진통 소염제와 해열 진통제를 구별할 것이고
1: 네네.
0: 그리고 그런 강도나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1: 아, 우리가 이제 그 TV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두통, 치통, 생리통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0: 뭐가 떠오르네요. 네.
1: 네. 그러면 그게 다 그거 하나로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소비자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1: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0: 그래서 사실은 두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열로 인한 두통이나 네. 근육 긴장성, 혈관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1: 네.
0: 또 우리의 뭐 관절이나 인대 등 조직이 염증이 있고 또 손상이 되어서 오는 통증도 있잖아요.
1: 네.
0: 이럴 때는 소염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런 통증과 통증 강도에 따라서 약을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증세를
1: 네.
0: 좀 자세하게
1: 네.
0: 물론 병원에 가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야겠지만
1: 네.
0: 이런 일반 의약품을 구입할 때도 저는 약사님과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리고 진통제에도 이제 해열 진통제가
0: 그렇죠.
1: 있고 소염 진통제 뭐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네,
1: 어떻게
0: 네.
1: 다릅니까?
0: 해열 진통제는 중추 신경계에 저희가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있어요.
1: 네.
0: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열을 떨어뜨리는 것이라
1: 네.
0: 사실 염증 반응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1: 네.
0: 이것을 차단해서 염증도 억제하고 통증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또
1: 네.
0: 염증이 있을 때는 소염 진통제가 필요하겠죠.
1: 아, 그렇군요.
0: 네.
1: 둘 다 잡을 수 있는 진통제가 있습니까 혹시?
0: 대부분의 소염 진통제는
1: 네.
0: 발열 기능도
1: 아,
0: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해열 작용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런 것도
1: 네.
0: 약사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1: 네.
0: 거예요.
1: 환자분들은
0: 네.
1: 보통 이제
0: 뭐 주세요.
1: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0: 네, 네.
1: 네. 증상에 맞는 그 약 선택 그것도 이제 약사님하고 잘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게
1: 네.
0: 하는 가장 큰 이유가
1: 네.
0: 사실은 효과를 보고 싶고 또 치료를 하고 싶기
1: 그렇죠.
0: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 네네네. 네. 자, 아까 그 파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2234번님이 파스는 얼마나 붙이는 게 좋을까요? 저희 엄마는 아깝다며 이틀을 붙이십니다.
0: 맞아.
1: 그러셨는데 이틀은
0: 네.
1: 너무 오래 붙이신
0: 맞아요.
1: 거 아닌가요?
0: 네. 사실은 파스는 피부에 붙여서 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약이 피부로 스며들면 그 피부에 대한 그 염증 반응이라든지
1: 염증
0: 가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2시간 이내
1: 아하.
0: 그리고 주무실 때는 떼라.
1: 아, 주무실 때 떼고.
0: 네네. 네. 그렇게 주의를 드립니다.
1: 주무실 때 그러면 새 걸로 붙이고 자는 것도 안 됩니까?
0: 권하지 않습니다.
1: 아, 보통 이제 잘 때 뭔가 약효가.
0: 아, 그쵸. 해소되기 위해.
1: 네, 스며들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0: 맞아요.
1: 아, 그런데 잘 때는 효과가 없다.
0: 효과가 없다기보다 부작용이
1: 네.
0: 많이 나타날 수가
1: 나타날
0: 있는
1: 수
0: 거죠.
1: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자, 2234번님, 어머니께 꼭 이 방송 네. 다시 보기 되나요? 아, 뭐 아무튼 네,
0: 네.
1: 녹음을 하셔서라도
0: 네.
1: 네, 다시 들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저희가 상식과 오해, 오해와 진실, 네, OX 알아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에는 친절한 진료실 저희가 문을 열 텐데 여러분 오늘 진통제 관련해서 파스 진통제 관련해서 네,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을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또 어떤 식으로 먹나요? 이렇게 이런 질문들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 적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나선홍의 닥터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너튜브 검색창에 TBS 치고 들어왔는데 닥터스 지금 뭐 하지도 않는데 나선홍 씨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신 분들, 네, TBS FM 두 글자를 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TBS FM 실시간 스트리밍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노두진 약사님 또 저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약사님 저 3번 카메라 보이시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양료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신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진통제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 생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친절한 상담실 열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2234번님, 진통제를 섞어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따로 있을까요? 이러셨는데요. 진통제를 섞어 먹는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정확히. 네.
2: 진통제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진통제의 다른 종류의 약을.
1: 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2: 아, 네네네. 사실 진통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병용 금기가 좀 없는 편에 속하는 약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는 하지 않는데, 사실 같이 먹었을 때 혈압이 좀 올라간다든지, 네, 아니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서요. 저희가 단기간 복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별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만성 통증으로 인한 아니면 만성적으로 소형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항상 혈압 상승의 우려와 그리고 신장으로 인한 그 염증이나 신장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요. 특히 혈압 약과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신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2: 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유발하는 물질을 우리가 억제를 해서 통증을 차단을 하는데요. 네. 이 아이가 굉장히 다른 역할도 많이 해요. 위 점막도 보호하고 또 신장에서의 혈류도 증가시키고 혈관도 확장시키기 때문에요. 이걸 딱 차단하면 위가 쓰리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으로 혈류가 좀 덜 가기 때문에
1: 그럴 수 있겠네요.
2: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이 역시 상담을 좀 잘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2: 네네.
1: 네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혈압약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사님이 그 질문을 하시죠.
2: 맞아요. 네네. 맞아요.
1: 네. 자, 파스 들어왔습니다. 파스. 파스 질문. 오늘 파스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자, 1717번님. 붙이는 파스와 바르는 파스, 이거 차이가 있나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2: 아, 네네. 사실 약 성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아, 성분은요?
2: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는 것도 멘톨이나 이렇게 생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소염 진통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파스를 붙일 때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은 사실은 계속 붙이고 있으면 계속 가려우니까 저희가 바르는 파스로 권유를
1: 대체해서.
2: 해드립니다.
1: 네네. 네네. 성분은 똑같으니까요.
2: 성분은 그렇죠.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9871번님. 아이가 열날 때 타이레땡이나 부루땡 중 어떤 걸 먼저 먹이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2: 네. 아.

0: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순서는 거의 없지만 뭘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1: 네.
0: 제가 보편적으로 권유드리는 것은 아세트아미노펜이
1: 네네.
0: 염증 역할은 좀 약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열이 나는 것이 발열성
1: 네네.
0: 이 많아서 감기나 이런 것들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아세트아미노펜을 많이 추천드리지만
1: 네.
0: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네. 자, 그리고, 8415번님은 두통 심할 때 타이레놀 하나 먹고 안 나면 하나 더 먹는데 괜찮은 건가요? 보통 어린이들하고 어른들 복용 용량이 좀 다르죠?
0: 다르죠.
1: 네네.
0: 제형도 다르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머리가 아픈데 저희는 적정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적정 용량이 한 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알을 처음부터 드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1: 아,
0: 깜짝 놀랄
1: 이거 보통
0: 때가
1: 한 알인가요?
0: 많아요.
1: 두 알인가요? 어른들은?
0: 약마다
1: 아, 그럼
0: 다른데요.
1: 다르군요.
0: 아세트아미노펜은 보통 500ml로 나오니까
1: 네네.
0: 1000ml까지 두 알까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1: 아.
0: 근데 제가 통증이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1: 네.
0: 약하게 먹었다가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예 처음부터 적정
1: 적정
0: 용량을 나의
1: 용량.
0: 통증 강도에 맞게
1: 네.
0: 적절하게 먹어야 더 약을 안 먹는다라고
1: 아,
0: 말씀드리긴
1: 네.
0: 합니다.
1: 그것도 약을 이제 약국에 가셔서,
0: 네네.
1: 내가 지금 뭐 통증이 이 정도다. 좀 설명을
0: 네.
1: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죠?
0: 그리고 평소에 어느 정도의 약을 먹었을 때
1: 네네.
0: 효과가 있다. 이런 본인의 그 양력을 알려주시면
1: 네.
0: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가
1: 아,
0: 있습니다.
1: 오늘 그 양력에 대한 저희가 이제
0: 네.
1: 선생님하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양력은 이제 그 약국에 기록으로 다 남아있죠.
0: 보통의 조제를 할 때는 당연히 남아 있고요.
1: 네네.
0: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라든지 주치약사 제도가 없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도 각각하고 약국도
1: 약국도
0: 몇 개씩
1: 각각이고,
0: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좀 내가 가까이 편하게 갈수 있는 곳에 좀 단골 약국이 있으면
1: 네.
0: 그런 양력 관리가 일반 의약품까지 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우리 노수진 약사님의 약국을 들으시는 단골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집안에 뭐 누가 결혼했고
0: 맞아요.
1: 누가 팔순이고 이런까지
0: 네.
1: 다 알고
0: 그쵸,
1: 계신다고
0: 그쵸.
1: 제가
0: 예.
1: 들었습니다. 네네. 자, 4817번님, 파스를 붙이고 샤워하면 떼야 하나요? 약효가 남은 시간 있으면 계속 붙여도 되나요? 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막상 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파스를 붙이고 샤워를 하면 파스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1: 보통 떨어지죠.
0: 네.
1: 그리고 약효가 남은 시간이 있으면 계속 붙여도 되나요? 만약 붙으면 다시 붙여도
0: 네.
1: 되지 않을까요?
0: 됩니다. 막 반창고로 붙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권하지는 않습니다. 습기가 아무래도 파스에 있기 때문에 그 약성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피부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동전형 파스 있잖아요.
0: 네.
1: 이걸 붙이고 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0: 네네. 동전 파스는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1: 작아서.
0: 얇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0713번님. 초등학교 보건교사입니다. 어린이들이 가벼운 타박상에도 매번 에어팟을 뿌리고 싶어 하네요. 유독 자주 뿌려달라는 어린이도 있는데 에어팟을 매일 써도 괜찮은 걸까요? 그러셨어요.
0: 파스가 사실은 우리 몸 체내로 위장관이나 간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지속적으로 쓸때 부담이 없는 제형이긴 한데요. 사실 파스류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 시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도 약보다는 파스가 더 안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저는 잘 드리진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좀 어린이들은 좀 바르는 파스 이런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만.
0: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 테스트 자체가
1: 아,
0: 없어요.
1: 왜 없는 겁니까?
0: 아이들이 그렇게 만성적으로 쓰거나
1: 아,
0: 아니면 위장관계 부담이 있다거나
1: 네네네.
0: 그리고 파스를 쓰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1: 보니까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0: 그렇죠.
1: 이렇게
0: 예.
1: 뿌리고, 아우, 시원.

0: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실에 가서
1: 그렇죠.
0: 선생님께 뿌려주세요 이렇게
1: 해달라고.
0: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아이들이.
1: 맞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아이들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해주더라도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잘 답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0713번 우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2924번님 생리통이 심해서 매달 진통제를 먹는데요. 한 달에 4, 5일 정도는 복용을 합니다. 이 정도면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용법이나 용량을 지켜서 복용을 한다면
0: 네.
1: 특별한 질환이 없는 성인들에게서는 요 정도는 무리는 아닙니다만은
0: 네.
1: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나 신장
0: 네네.
1: 쪽으로 부담이 올수 있으니까
0: 네.
1: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0: 네.
1: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정말 너무
0: 네.
1: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생리 양이 너무 늘었다거나 할 때는
0: 네.
1: 너무 진통제만 드시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0: 그러셔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닷새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시니까 조금 일반 보통 사람보다 좀 많이
1: 많이
0: 드시는
1: 드시는
0: 편이시죠.
1: 편이시죠?
0: 네네. 자, 그리고 6302번님, 허리디스크 때문에 병원약을 오래 먹고 있는데 속이 너무 쓰립니다.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위가 망가질 수도 있나요? 그러셨어요.
1: 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계 질환이거든요.
0: 네네.
1: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위점막 보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 위장약을 첨가해서 드시거나
0: 아.
1: 아니면 밥 먹자마자 바로 먹거나
0: 네.
1: 혹은 정이 모든 것들이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파스라든지 이렇게 제형을 바꾸고
0: 네.
1: 또 진통 소염제 중에서도 위장약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약이나 위장에 부담이 없는 또 종류가 따로 있어요.
0: 네.
1: 이런 것들은 의사나 약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0: 네.
1: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것 같아요.
0: 네.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서 처방을 받을 때그 위장약이 좀 포함된
1: 그렇죠.
0: 것들, 네,
1: 맞아요.
0: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5309번님, 편두통이 자주 와서 가방마다 진통제를 넣어두고 사는데요. 어떤 날은 하루에 두세 번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1: 사실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0: 네.
1: 소염 진통제나 혈 진통제는 그런 중독성 내성은 없습니다.
0: 네.
1: 안전한 약이긴 한데 사실 두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먹다 보면 사실 예전과 달리 좀 약효가 안 나타나는 것
0: 네.
1: 같아라고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0: 네.
1: 그러다 보니 늘어나더라고요. 내성이 있지는
0: 아.
1: 않지만 그게 나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0: 네네.
1: 약을

0: 네, 바로 1번 파스였습니다. 네, 네.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마장로 마장 3거리에서 도선 사거리 방면 지하차도 옆 화물차가 끼인 사고로 인해 여전히 이 도로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 북단 연결로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 쪽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청담대교 남단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로 이 일대 정체가 됩니다. 뒤로는 복정에서부터 탄천 1교까지 교통량 많아서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어렵고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영광부근 2차로에서는 승합차의 추돌사고로 사고 처리 중이고 서울 방면으로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의 5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이 진행 중이라 가양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마포대교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어서 이 일대에 속도를 못 내고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한강다리 건너기는 한강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막힙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분기점 방면 정체인데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입구까지 속도를 못 내고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월계 1교에서부터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10월 일대 또 인천 방면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부평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2.8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는데요. 사고가 있어서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이 일대 혼잡한 진행입니다. 이후로 여의 하류에서 월드컵대교까지도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도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제속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도시 만쪽에서는 퇴계로가 서울역 방면 퇴계로 4가에서 충무로 역까지 퇴계로 2가에서 회원 사거리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남산 3호 터널은 강남 방면으로 2, 3호 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리고 있는데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면 흐름은 좋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

0: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 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수본부학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

0: 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0: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1: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설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끌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아, 이게 인연인가? 왠지 이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지?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말이죠. 설레임이라고 하는 감정은 낯설거나 심지어 불안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설레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긍정적인지 또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프린스 퍼플레인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길죠? 아마 지금 대한민국 라디오에서 이렇게 6분, 7분 넘어가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권순우의 새벽 공감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대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마이클 잭슨이 더 좋다. 나는 프린스가 더 좋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눠져 있죠. 조만간 마이클 잭슨 관련 영화가 한 편 나오지요.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7911번님 새벽 공간 안녕하세요. 출첵입니다.

이분도 새벽 공간 이렇게 하셨네. 여기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감, 감. 고마워요. 3984님, 순디, 그 샤넬 No.5는 마를린 먼로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닌가요? 잘 때 그 샤넬 No.5 옷만 입고 잔다고 해서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그러면서 끝줄에 아, 보내주신 커피 쿠폰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2012년 10월에 샤넬 측에서 마를린 먼로가 살아있던 당시 인터뷰했던 기록물을 조사하다가 나온 녹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를린 먼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보통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침대에서 뭘 입고 주무세요? 파자마, 윗옷, 파자마, 바지? 뭐 이렇게 약간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었나 봐요. 아무래도 좀 섹시한 어떤 이런 이미지의 배우다 보니까. 그랬을 때 마를린 먼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저는 아무것도 안 입고 샤넬 No.5만 입고 잡니다. 즉 그 향수만 뿌리고 잔다라는 얘기였겠죠. 이런 기사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3984님이 이렇게 어디서 이제 기사를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그 전서부터도 샤넬 No.5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마를린 먼로가 아무래도 한 번 더 띄워주는 역할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미난 정보 3984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레드와 칠리 페퍼스, 다크 니세스리, 그리고 이어서 체리 필터, 낭만 고양이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낭만 고양이는 880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TBS의 정상화를 바라면서 체리 필터 낭만 고양이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가끔은 락 음악을 좀 전문으로 하는 방송에서 좀 너무 말랑말랑한 게 계속 나오면 좀 너무 좀 락 방송이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한데 저는 그 락에 대한 경계를 특히 그 아주 강한 음악도 음악이지만 여러 부분에서의 락을 많은 분들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비메탈이나 어떤 하드락만 원하시는 분들도 이 락의 저변이 좀 우리가 근처에서 계속 넓혀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권디 목소리 반가워요. 모두 고마워요. 이 말이 참 좋아요. 고마워요. TBS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8913번님도 TBS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제 좀 저도 이제 낯익은 뒷번호 분들도 이제 눈에 보이고 저도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고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계속 이게 잘하고 있는 거 맞는지 발음은 괜찮은지 곡 선곡은 어떤지 이런 거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나마 조금은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4624번님 신청해 주신 플라워 엔드레스.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메탈리카 마스터 오브 퍼펙트 들으셨습니다. 3984님 순디 캡틴 손 손흥민과 선수들의 활약으로 8강 예상합니다. 아 제가 한 5일 전으로 꽤 오래됐는데 그 올해 월드컵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성적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들을 주신 거예요. 3984님은 8강 예상합니다. 5687님번님은 응원은 하지만 힘들 것 같아요. 애효, 홍명보. 이분은 홍명보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이렇게 쓰셨네. 그 다음에 5788번님 권디 16강이요. 이러면서 메탈리카 마스터 오브 퍼펙트 틀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8강 한 분 힘들 것 같아요 한 분 16강 한 분 뭐 이렇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황 PD는 제가 좀 아까 물어보니까 16강 정도는 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한대네요. 저도 한 16강까지는 그 지금 이 5687님번님도 이제 홍명보 감독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살짝 이 의견에 밥숟가락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너바나 음악 준비해 봤습니다. The Man Who Sold the World.

고스트 댄스 마카브로 들으셨습니다. 그 앞에 들으신 곡은 너바나 더 맨 후 솔드 더 월 MTV 언플러그드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아, 벌써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79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

또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뒤집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전국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전국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는 청주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3km 구간 정체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청북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성산램프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 차량의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홍제문터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릉분기점, 중랑교에서 장안교,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했고요. 동일로 영동대교 쪽으로는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영동대교까지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1교까지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 5차로에서는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로 몽천 토성역에서 올림픽 회관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특히 우회전 차량들은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월드컵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김포 쪽 정체는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